0: 吃喝玩乐购，快乐跟你走，有一种生活叫延吉。
1: 你看，真的有利息。
2: 一丝甜头送出他拼尽全

每一步都很明明，执着每个人都是时代因果，谁有勇气活成一段传说。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6월 열흘 대서입니다. 24절기 중 여름철 마지막 절기인 대서는 1년 중 햇볕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더운 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부리그 연변 홈장 경기가 지역 문화관광 협동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정협에서 중점 제한 감독 처리 조사 연구를 전개해 배달 식품 안전 감독 관리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지원했습니다. 인민공원의 연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연변팀과 대련팀의 동부리그 경기가 연기돼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90분간의 축구 대결을 넘어 두 지역을 잇는 특별한 매개가 돼 문화관광 추천 소개와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경기장 공연, 따뜻한 편의 관람 봉사, 축구팬 교류 등을 하나로 연결해 두 지역을 잇는 유동문화의 다리를 세우고 하나의 체육 경기가 지역문화관광 협동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경기 전 두 지역 축구팬 협회 응원팀은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고 함성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홈경기 분위기는 연변 인민들의 열정과 호방한 기지를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깊은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주자 대련축구팬 마학경은 려녕 대련에서 출발해 동북리그가 열리는 8개 도시를 거쳐 5월 25일 연변에 도착했는데 두 달 안에 두 번째로 연변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연변에 대해 더욱 깊고 전면적인 인식을 갖게 됐는 바 연변의 풍경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람 편의 봉사를 개선하고 특수계층의 관람 수요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특히 14구역 관람 속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 관람 구역을 마련해 모든 사람이 축구 경기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정계봉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보내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공연은 100명이 함께한 가야금 병창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전통 악기가 시대의 찬가를 울리고 무형 문화재 보물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무용, 항무, 부채춤으로 빛나는 연변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바탕으로 창작돼 조선족 전통 무용문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가무 연변호는 조선족 전통민요 판소리 창법에 랩과 전자음악 등 현대 요소를 더해 힘찬 선율로 연변 아들딸들의 나라와 고향에 대한 정을 표현하고 각 민족 군중이 함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려는 포부를 담아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대표성 전승인 리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연변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고 느끼며 아름다운 연변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은 원작자 장성진은 이 노래를 창작한 초심은 연변 지역의 인문 역사와 동북 지역의 인문 역사 그리고 항일 연군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였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연변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느껴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기 중간 문예 공연에서는 대련의 20명으로 구성된 동북 초행봉 문화관광 남성 그룹이 강렬하게 등장해 웅장한 기세를 선보였습니다. 관람석에서도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변 명태응원팀은 새롭게 창작한 개춤을 선보이며 경기장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고의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과 대련 두 지역 축구팬들은 서로 호응하며 뜨겁고 화합된 경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련 축구팬 곡가귀는 이번에 대련에서 800여 명 축구팬이 연길을 찾아왔는데 연길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것을 느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련 사람들도 많이 연길을 찾아오고 연길 사람들도 많이 대련에 와서 서로의 열정을 느끼는 한편 이번 동북리그가 두 지역 사람들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기장 안이 뜨거워졌다면 경기장 밖도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터에서는 다양한 조선족 전통 기예와 두 도시의 무형문화재 상품이 한자리에 선보이며 무형문화재 플러스 경기 융합 발전을 주동했습니다. 연변 3곳 냉면은 성급 무형 문화재인 연변 냉면 제작 기회를 활용해 관람소에 맞춘 휴대용 냉면 컵을 선보였습니다. 한편으로 대련시 문화관광 추천 소개회와 시장 행사도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련영성 무형 문화재 당가수공은 장식 제작 기의 대표성 전승인 당소남은 두 도시가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두팀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경기는 뜨거운 열기와 짙은 민족 풍정,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승패를 넘어선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속 공연과 특색 공연, 축구 팬들 사이의 따뜻한 교류는 두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며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이 깊이 융합하는 생생한 실천을 보여줬으며 축구의 고장, 가무의 고장이라는 전통은 새로운 시대에 더욱 빛나는 활력을 얻었습니다.
0: 7월 22일 지정엽 부주석 리평은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연결시 배달음식 안전 감독관리 중점 지안을 둘러싸고 현장 감독 처리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일부 음식점 경영업체를 방문해 현장 조사,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통해 배달업계의 식품 가공 제작, 음식 포장, 전과정 배송 등 주요 단계에서 존재하는 식품 안전 위험 요소를 전면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결은 인기 문화관광 도시로서 배달 활성화 수준이 전성 현급 지역 가운데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주문량은 약 3만 건에 달합니다. 배달 봉사는 이미 군중들의 일상 소비 장면에 깊이 융합되었습니다. 업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식품 안전 분야의 부족한 부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중들의 식생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 음식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과정의 폐쇄형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위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정밀 감독, 배달 플랫폼의 주체 심사 책임 강화, 사회 대중의 감독 참여 경도 확대 등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문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식품 안전 법률 법규를 엄격히 시달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선전과 인도를 강화해 배달업 종사자들의 식품 안전 의식과 법률 소양을 높이고 자각적으로 규범적인 경영 행위를 실천해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음식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애국 정서를 더욱 키우기 위해 일전 시세일대 관심 사업위원회는 시소년아동 도서관과 공동으로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분발 전진의 힘을 얻어 홍색 교육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각진과 가두 세일대 관심 사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우수 작품 추천을 거쳐 최종 장정 시가, 홍색 산문, 혁명 가서 등을 중심으로 한 우수 작품들을 선정해 홍색 낭송을 주요 형식으로 삼아 조국과 고향에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정을 전달했습니다. 주제의 배경음악과 홍색 영상이 어우러진 가운데 어린 참가자들은 힘찬 목소리로 정적인 글자를 생생한 현장 공연으로 바꿔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대한 장정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북단초학교 1학년 3반 학생 한다운은 홍군 전사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행복한 생활이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소년아동 도서관 당지부 부속의 이목정은 홍색 교육 공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장정 정신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적으로 열사를 추모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광범한 청소년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꾸도록 인도해 감동 속에서 성장하고 계승 속에서 분발 전진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0: 연하소학교에서는 저학년 교육에 28년간 뿌리내린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부담 경감 리념을 모든 계몽 수업에 녹여내고 초심을 등불로 삼아 아이들의 배움의 첫걸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연하소학교 교원 왕영입니다. 처음 소학교 교정에 들어선 순진한 1학년 신입생들을 마주한 왕영은 전통적인 시험 중심 교육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습관 형성을 계몽 교육의 핵심에 두어 아이들이 앞으로 긴 학교 생활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든든한 기반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왕영은 2025년 8월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맡으면서 두 가지 부담 경감 요구를 엄격히 시달래는 바 아이들에게 서면 숙제를 내주지 않고 일상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수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책가방 정리, 학용품 정돈, 자주적인 그림책 읽기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의 터전에서 28년간 심혈을 기울인 왕령은 항상 모든 학생의 성장을 마음에 새기고 교육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책임도 적극적으로 짊어졌습니다. 학년 조정으로서 학교의 청담 공정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 교원들과 결연을 맺어 지원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교육 경험과 학급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함으로써 청년 교원들이 교단에 안정적으로 설수 있도록 돕고 학교 교원 대우의 장기적인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28년 동안 왕령은 처음 품었던 교육의 본심을 지켜왔습니다. 저학년 교육에서는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사제 간 전수와 도움에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며 날마다 이온 노력과 굳은 지킴으로 인민 교원이 지녀야 할 가장 소박하면서도 깊은 책임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령은 앞으로도 일선 교육을 굳게 지키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수업을 더 깊이 있게 추진하며 모든 아이를 마음으로 돌보는 동시에 청담 지원 사업도 착실히 잘해 청년 교원들과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교수 방법을 다듬고 교육의 초심을 지키며 인내와 사랑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함께함으로써 따뜻함과 교육 열정을 지닌 일선 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유했습니다.
1: 한여름 7월 인민공원 련못이 가장 아름다운 관람식에 접어들었습니다. 푸른 련잎과 분홍빛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연길만의 시원한 여름 정취를 그려내며 많은 군중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련못에 다가서면 넓게 펼쳐진 련잎들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수면을 가득 덮고 있고 분홍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련꽃들이 잎사귀로 고개를 내밀어 미풍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한가득 피어난 련꽃은 청량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일부 군중과 관광객, 사진 애호가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여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련꽃은 현재 생장이 양호하며 개화기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중과 관광객들의 관람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인민공원에서는 련못 관리 보호를 강화하고 물순환과 환경 정비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문명적인 꽃 감상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질서 있게 관람하고 련꽃을 꺾지 않으며 함께 아름다운 련못 경관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산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지구에서 단 25광년 거리에 거주 가능성이 높은 슈퍼지구가 발견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GJ3378B라는 외계 행성이 지구에서 불과 25광년 떨어진 적색외성 거주 가능지대에 위치해 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성은 사슴 표범 자리 방향이 위치해 있고 어두운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거주 가능성이 높은 세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최신 천체 물리학 잡지에 발표됐고, 이는 인류가 가까운 곳에 살기 좋은 행성을 탐험하는 길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GJ3378B는 2024년 프랑스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질량은 지구의 5.26배였고 미세 해왕성과 유사한 기체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팀은 게이트피크 국립천문대에 WIYN 3.5m 망원경 등 장비를 사용해 2차 관측을 수행한 후 이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GJ3378B의 실제 질량은 지구의 2.3배 수준으로 암석 재질의 슈퍼지구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추병 환자는 1억 5천만 명을 초과했으며 또한 발병 연령대가 젊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추병은 목이 뻣뻣하고 어깨와 등이 쑤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피로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지만 경추 문제가 조용히 전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증상은 병의 근원이 경추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추는 우로 머리와 연결되고 아래로 흉강, 심폐와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통로입니다. 경추의 구조가 손상된 후에는 신경, 척추동맥, 척수를 압박해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 두통, 이명, 눈앞이 캄캄함, 경추 변위로 추골 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가슴 두근거림, 심기항진, 가슴 답답함, 숨 가쁨, 경추 병변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교감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초래합니다. 구역질, 구토, 위팽만감, 드림, 경추가 위장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아무리 위장 관리를 해도 차도가 없다면 그 근본 원인이 경추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 불안정, 경추 병변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면 혈압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의 공통적인 특점은 해당 증상에 맞는 진료과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근본 병인이 경추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경추를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바로 섰을 때 경추가 받는 머리 무게는 약 5kg에 불과하지만 고개를 15도 숙이면 경추 하중이 약 12kg 늘어나고 45도까지 숙이면 하중이 25kg에 달하는데 목에 큰 물통 하나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머리와 목을 한 가지 자세로 15분 이상 고정한 채 휴대폰을 보면 목 주변의 일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로폐물이 쌓여 목 뻣뻣함과 근육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목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피로가 고착됩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이 부족합니다. 어깨와 등 근육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머리 부위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과 어깨를 차게 둡니다. 에어컨 찬바람이 목에 직접 닿으면 목 혈관이 수축되고 기혈 순환이 막힙니다. 그리고 햇빛 노출 시간이 부족합니다. 야외 활동이 적어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면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뼈 밀도가 낮아져 경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네, 삼복철에 진입해 기온과 공기 습도가 높아 병원성 미생물이 환경과 음식 속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워 식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이 삼복철 식사 안전을 수호하고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소비 알림을 발부합니다. 세 가지 류형의 음식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석식품 식중독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가열할 필요가 없는 즉석식품이 식탁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미생물 오염의 고위험 품목으로 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원체는 적응력이 매우 강하고 0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 환경에서 서서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위험을 초래하기 쉬운 즉석식품들에는 크게 세 가지 류형이 있습니다. 사전 포장된 식품, 의뢰하면 고기, 소시지류, 아이스크림 등 냉동 음식과 음료, 채소, 과일, 샐러드와 고기, 채소 무침과 같은 무침 음식, 생선, 회, 굴, 갓 짜낸 과일, 야채 주스 등입니다. 다음은 미효균산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쌀 효모균은 치사율이 높은 바 주로 집에서 만들었거나 소규모 작업장에서 가공된 식품들에서 나옵니다. 위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쌈탕즙, 쌀국수, 량피, 찹쌀 가루떡, 찰옥수수 탕원 등 발효 쌀국수 제품, 변질된 흰 목이버섯, 장시간 물에 담근 목이버섯 등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여름에 쉽게 전파되고 오염된 생수가 주요 감염입니다. 그리고 야생 독버섯, 유독 삼나물 등 식물 오식 중독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야생 버섯이 많이 자랍니다. 따라서 야생 독버섯의 잘못된 식별, 채취,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독버섯 중독은 특별한 해독 방법이 없는 바 가장 안전한 조치는 야생 버섯을 채취하지 않고 구매하지 않으며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유독 식물 우발적 섭취로 인한 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뢰하면 뽕나무 열매, 동말풀, 오두 등 일부 유독 식물은 식용 채소나 과일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 섭취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외 덜 익은 강낭콩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대의와 문화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천하계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서품, 썩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매개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래 대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회장님.
2: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2: 내 무슨 비밀 하도 합니까? 아, 이거 정말. 따따사구나.
1: 아이, 그런데 반드시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를 별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침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두세 없댄지.
2: 60의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 됩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나 데리고 어땠는지 압니까?
1: 어땠습니까?
2: 아,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을 찾아갈 게지 나를 왜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서.
3: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저,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죠?
1: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되서
2: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왔습니까?

0: 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둘이 말했는데 아드바이 별나게 알고 오겠습니까?
1: 예? 시대정만 그렇구만.
2: 야!
1: 이런 거 없잖아.
2: 야! 나 자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을 주사 입느라고. 예.
1: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2: 이거 없대겠습니까?
1: 없대라고 여기.
2: 빨리 와 없대.
1: 없대 없대 없대라고.
2: 예 없대.
1: 아우. 아 뭐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저기를 지냈다가 봐도 부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 가슴대가 뻗어.
2: 야, 어떻게든 도망가게
1: 해. 예? 예, 어찌니까 그럼?
2: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1: 예, 예, 예 그럼 사겠어. 아이고, 아이, 어머니 전화. 아, 그만, 그만, 그만. 속에 크게 따는 것은 나 앞서 없어.
2: 아, 두 개 받아 또 못하다고.
1: 내 지내, 지내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덜어놓자.
2: 그래, 저기.
1: 예,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예.
3: 지금 그저 건설하는 게 그저 똑대야. 먹기 싶은 게 있으면 그저 보글보글 거려 그저.

0: 눈치배 오는 게 있는가? 늙은 막영지 내 영반이 양말 또 시퍼석하였어. 아이 그랬어?
1: 뭔소리다야.
0: 어째
1: 늙은 막 살아야 장수 비기래란 말이지.
0: 그래.
1: 이래도 들어가 야 늙은 막이 믿고 말도 믿고 하고 하다 못해 이래 잔돌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랬어?
0: 그렇지. 아이 야 너는 그래 잔돌이 가라마가 실거리였어. 그래.
1: 아이고
2: 아유
0: 장마대가 뭐 이런 맛은 오던 맨 잔돌이 그게 보다 세고 오랬어.
1: 젠장 여선을 들어서 살살 긁어주는 게 거기에 감세 한 가지가
0: 이게 감이
1: 아이고
0: 옷이 쾌하게

0: 예, 알았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다, 예.
1: 아이, 제 무대에 대해서, 아이, 그러면, 니 회사 일입장에서, 예? 니 회사 어째서, 내 회사 사는 바보들이 와서, 예? 이번 뒤집어 쓰고, 속상질을 하는가? 이것만 말하세요.
2: 아, 어째 일이야,
0: 저내 정도로 생각해서 난 어떻게 소리치지 마 떠들지
1: 아이 그게 그러지 말란데 이 떠지라게 말하게 되면 이 회사하고 내 저도 연애를 한지 두 달이 돼요
3: 예
1: 이거 아이 고객님 정말이요 야
3: 예예예 예, 예, 예.
4: 선옥, 리오키 등 배우들이 출연한 소품 썩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되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전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청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제대로 익혀야만 마음껏 즐기면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름철 건강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 심한 갈증,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과 의식 소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면 어지러움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도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한낮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인과 임산부는 가능한 시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염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가 높아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충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참기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고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비큐와 냉면,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과 야외 식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계절이어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식품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하고 음식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식과 익힌 음식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일수록 아깝더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 식습관입니다. 어린아이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 끼 식사량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낮은 기압의 영향으로 뇌경색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급격히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해산물과 맥주,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뇨산대사를 방해하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풍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풍 예방의 첫걸음은 식습관입니다. 여름철에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와 애호박을 많이 먹어야 하며 녹두처럼 몸에 열을 식히고 습기를 배출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불고기와 튀김 등 기름진 용도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줄이고 한 가지는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뇨산 배출을 도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 和蟠桃般。
1: 여름이되면기온이오르면서모기와진드기등각종해충의활동도활발해집니다가볍게가려운정도로끝나는경우도있지만잘못대처하면피부감염은물론심각한질환으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진드기에물리면알레르기나피부궤양염증등이발생할수있으며삼림뇌염이나혈소판감소증후군같은심각한감염병을옮길수도있습니다야외활동시에는밝은색의긴소매상의와긴바지를착용하고소매와바지단을단단히여미는것이좋습니다표면이매끄러운재질의옷을입으면진드기가달라붙는것을줄이는데도움이됩니다또한풀밭에오래앉거나눕지말고옷이나가방을풀이나나무위에걸어두지않는것이좋습니다야외활동을마친후에는머리카락귀뒤겨드랑이허리와배발목등전신을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함께야외에다녀온반려동물도즉시목욕시키고필요한경우살충처리를하는것이좋습니다진드기에물렸을경우에는손으로억지로떼어내거나잡아당기거나불로태우는행동은절대해서는안됩니다이러한방법은진드기의입부분이피부안에남아염증을유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가장좋은방법은즉시가까운의료기관을방문하여전문적인처치를받는것입니다여름이면어김없이찾아오는불청객이있는데그것이바로모기입니다대부분은모기에물리면가려운정도로생각하지만일부모기는심각한감염병을옮길수도있습니다같은공간에있어도유난히모기에잘물리는사람이있습니다전문가들은모기가체온과땀냄새그리고호흡으로나오는이산화탄소를감지해사람을찾는다고합니다체온이높거나땀을많이흘리는사람혹은신진대사가활발한사람은모기의표적이되기쉽습니다어린이와청소년임산부운동직후의사람들도비교적모기에잘물리는편입니다반면땀이적은노년층은상대적으로덜물리는경우가많습니다모기에물리면대부분은시간이지나면서자연스럽게좋아집니다하지만심하게붓거나물집이생기면로감석로션이나항과민제를사용할수있습니다물집이터졌다면소독을하고감염되지않도록관리해야합니다또한모기에물린뒤고열이나몸살설사같은증상이나타난다면감염병일가능성도있으므로즉시병원을찾아야합니다모기를예방하려면생활환경을깨끗하게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집안팎의고인물과쓰레기를자주치우고욕실과배수구도청결하게관리해야합니다외출할때에는밝은색옷을입고모기기피제나방충제를사용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

그리고 방충망과 모기장을 잘 활용하면 모기의 침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향이나 전자 모기 퇴치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반가운 비는 더위를 식혀주지만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에는 피부 질환부터 침수 사고, 감전 사고까지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잠깐 물속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붉게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단독이라는 세균성 피부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독은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나 발 뒤꿈치에 작은 균열도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을 밟은 뒤에는 깨끗한 물로 발과 다리를 충분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린 뒤 상처가 있다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게 붓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로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 자체를 가능한 피합니다. 둘째, 모자와 양산,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가려줍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덧발라줍니다. 강한 햇빛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 위험을 높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이 건조할 때에는 약물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일부 음식과 약물이 자외선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풀, 무화과, 망고 같은 과일과 채소, 일부 해산물에는 광과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와 리노제, 여드름 치료제 등도 피부를 햇빛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예민하거나 자외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 전에는 이러한 음식을 피하고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또 하나의 불청객은 에어컨 병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코막힘이나 재채기,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24도에서 26도, 로이는 27도에서 28도가 보다 편안하며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땀과 체온을 살피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만큼 낮보다 1도에서 2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얼굴이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계속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와 세균 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 3차례에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다른 계절보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고 낮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생활 절주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몸의 열도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씻은 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낮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떨어진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사업과 학습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추천했습니다. 항병전 어린이는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로인들은 밤잠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거기에 땀과 피지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 관리를 받거나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의 세균과 자외선 등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여드름보다 피부 장벽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자주 씻으면 여드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드름은 피부 깊숙한 모공이 막혀 생기는 만큼 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세안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계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를 여러 겹 바르고 기능성 제품을 계속 바꾸거나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로년층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때를 세게 미는 습관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은 하루 두번 정도면 충분하며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다이어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다이어트의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여름에는 운동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도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한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를 대신하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이나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일 수는 있지만 빨리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지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 여름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활력도 되찾는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 건강 관리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 모두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1: 요즘 따라 너무 덥죠? 진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강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기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구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16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점잖게 물었다.
1: 자동차 번호판에 관해 묻고 싶은데요.
0: 안디는 그럴듯하게 대답했다.
2: 우리 운수서에서는 아주 특별한 번호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관했다가 다시 경매를 하죠. 가격을 높게 부른 사람이 얻는데 어떻게 좋은 숫자를 갖고 계십니까?
1: 아니, 그냥 알고 있는 번호판의 차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2: 아, 그건 경찰 교통조의 일인데요.
0: 안디가 이 일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나는 그만 물어보려고 했다.
1: 그럼 교통조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아, 하지만 어떻게 조사하지? 3877 앞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0: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아, 좀 방법을 생각해봐요. 서연이는 안디를 재촉했다. 영정씨도 남을 돕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열성스레 돕고 있어요.
2: 네? 38...
0: 나. 속이 뒤집어졌지만 누구도 몰랐다. 집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여자들 속에서 자그마한 교무주임 자리를 꽤 찼던 것이다.
1: 에휴, 얼마나 힘들까. 갑옷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여자는 정말 피곤한 동물이야.
0: 나는 매경한테 물었다.
1: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주임된 지도 이제는 5년인데 여자 밑에서 밥 얻어먹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형부네 학교는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학교라 정부에서 월급을 주지 잘릴 일도 없잖아요.
3: 아이고, 요즘 부교장 자리 하나 비어서 나도 신청했어. 근데 새로 전근한 동료도 신청을 한 거야.
1: 공평 경쟁이지 않습니까?
3: 자네가 몰라 그래. 이 새로운 동료는 원래 학교에서 체육조 조장을 하던 사람이야. 이사하는 바람에 우리 학교로 전근했지. 교장이 이사를 아주 흡족하게 여긴단 말이오. 젊지, 힘있지, 사람도 막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나보다 더 유리한 것 같아. 어떻게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0: 그리고 나서 매형은 밥 한 술을 떴다. 서른 몇 살밖에 안 되는 매형의 전도가 한눈에 보였다. 청출 어람이라고 우수한 후배들이 자꾸 나타나는 바람에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았다. 교육계란 곳에서 부정수단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작은 구멍에서 큰 개가 나오기는 다 글렀다.
3: 아, 이봐, 무슨 좋은 건 같은 게 없어?
1: 건이? 그냥 뒤에서 해코지를 해요. 그자가 직책에 충실하지 않는다든가, 뭐 여자친구가 많다든가, 학교 몰래 과외 보도를 많이 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음탕한 눈길로 금방 발육하기 시작한 여학생들을 본다든가, 매형 마음대로 빌미 하나 만들면 되지요.
3: 아, 그럼 교장도 믿겠지?
1: 좋은 상급은 간언을 듣지 않는 법이지만 매형네 교장은 들을 수도 있죠.
0: 매형이 옆에서 탄식했다.
3: 참, 손을 써야 하는 세상이라.
1: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수단을 써야죠.
0: 누나가 수저를 거두면서 마지막 두 글자를 들었다.
4: 영정아, 아, 매형한테 무슨 수단 같은 걸 가르치고 그래?
1: 아이고, 저한테 수단이 있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제 코가 석자예요.
0: 내가 서른이 되려면 몇 년 남지 않았다.

0: 그때까지 주임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부주임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연이도 꼭 내 아내가 된다고 장담도 못한다. 먹고 살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하고 아내, 자식 등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하니 참으로 삶이란 재미가 없다.
1: 진짜예요.
0: 나는 자신을 설복하려는 듯 안간 힘을 써서
1: 일 잘 나가는 기색의 마음을 얻으려면 열정한 수단을 부려야죠. 연애 편지를 보낸다든가 보석 반지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력 설 기간 사랑하는 기생을 위해 반달간 선물 공세를 들이댄다든가 이러루한 게 다 수단이죠.
0: 매형은 신기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열변을 토했다.
1: 만약 돈 공세가 아니라면 인심을 사야죠. 글재주를 비워 그녀가 내 출세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녀를 위해 처자식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기생은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되지요.
0: 누나와 매형은 근본 입을 열 기회가 없었다.
1: 사업도 그렇고 사랑도 그래요. 심지어 가장 간단한 인간관계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2: 명정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1: 제가? 아, 뭘요?
2: 너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0: 누나는 의아해하면서 손으로 내 이마를 만졌다.
1: 누나, 생각해보세요. 고위직 경쟁이란 게 오입쟁이가 기생 마음을 뺏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 그리고 왜 막 만져요? 손에서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구만.
0: 나는 머리를 피했다.
2: 네 녀석, 아, 너 어떻게 기생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아? 초연이와 싸우고 퇴폐업소에 빠진 게 아니야? 아, 어쩜 이렇게 타락해졌니? 의사도 고칠 수 없는 포진에 걸릴 수 있어 너.
0: 상황이 이상하게 흐르자 나는 급급히 집으로 두랭당을 쳤다. 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했다. 만일 안디가 초연이한테 딴 마음을 품는다면 꼭 서연이 앞에서 리해 관계를 말할 것이다. 안디 이사는 걸을 때 발 뒤축이 땅에 닿지 않아 경박해 보인다고. 말할 때 신자위가 많고 또 상대방을 똑바로 보지 않아 자고자대한 것 같다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많고 평소에 야동, 특히 대화극장의 야동을 보기 좋아할 것 같다고. 서연이의 지혜로 절대 나를 버리고 안전감이 없는 날라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비열함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왜 뒤에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수사를 부리려 하는가? 본 세계에는 단순한 애모와 목숨을 걸 정도로 깊은 사랑이 없단 말인가. 사랑 유희는 꼭 쟁탈과 챙략이 있어야 하고 싸우고 다퉈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인가. 나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변혁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경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

아들을 보느라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낮에 또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눈가는 푹 꺼지고 눈동자에 생기가 하나도 없이 멍한 상태로 무엇을 보아도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동생이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저는 초점 없이 뜨끈하게 눈을 뜬채 멍하니 듣기만 했고 동생의 말에 반응도 제때에 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건의는 더욱 해주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제 얼굴을 보고 눈이 정말 뜨끈해서 정신이 없어 보인다. 저녁에 대체 뭐 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며칠째 드라마에 푹 빠져 밤을 새웠다고 했더니 몸을 좀 고려하면서 드라마를 보라고 동생이 되려 따끔하게 저에게 충고를 하더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떼꼬나다입니다. 눈이 쏙 꺼져 들어가고 매우 정기 없이 멍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면 부족, 극도의 피로, 생각에 잠겼을 때 보이는 눈빛을 묘사할 때 쓰며, 뜨끈한 눈 외에도 밤샘 작업을 해서 눈이 뜨끈하다처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초점 없이 축 늘어진 눈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뜨끈하다는 또 갑자기 놀라거나 의아할 때 눈이 둥그렇다는 뜻도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늘 말하던 아이의 소원을 풀어주고자 아이를 데리고 북경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동물원에는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기린 등 일반 동물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대곰, 북극곰, 나무늘보처럼 평소 보기 드문 동물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귀엽게만 보았던 북극곰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덩치에 아이는 깜짝 놀라 눈이 떼꾼해서 한참 동안 아래로 북극곰을 빤히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놀란 모습을 보고 웃으며 무슨 일이야? 눈이 떼꾼해서 쳐다보네?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눈이 떼꾼한 채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놀람이나 호기심에 눈을 둥글게 뜬 모습을 눈이 뜨꾸나다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피로하고 멍한 눈과 놀라서 동그랗게 뜬 눈, 두 가지 상반된 눈 상태를 묘사하는 뜨꾸나다는 선조들이 사람의 표정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해 만들어진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뜨꾸나다의 두 가지 뜻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단순하게 눈이 멍하다,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고 표현하던 문장을 더 정겹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선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우선과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있습니다.
0: 전국의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교통 운송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주5차 보고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총 총속이는 에너지 절약 최우선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 절약을 경제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통시켜 에너지 절약

형세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는 종전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동독 자원 리용률을 뚜렷하게 제고시킴으로써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치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 1분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8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전체 설비 중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비중이 60% 이상에 달합니다. 매 1시간마다 전국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가 2,000대 이상 생산됩니다. 6월 신에너지 차량의 신차 판매량은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의 약 60%에 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나라의 GDP 만 원당 에너지 소모는 6위로 27.2%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14억 톤의 표준 석탄을 적게 사용하고 약 60억 톤의 탄소를 적게 배출한 셈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수송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 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높은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방 시찰과 조사 연구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통 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산업을 강화하고 우수하게 만들며 친환경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중국 공정원 왕금란 원산은 습금평 총서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속의 이 중요한 론단은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적 요구이고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현재 전 세계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구조의 심층적인 조정 변화라는 큰 배경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의 중요성과 심오한 의미가 더 부각돼 습금평 총서기의 장원한 안목과 더 넓은 전략적 시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제시한 전략 방향을 따라 일련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상부 설계와 정책 조치들이 잇따라 탄생됐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약성 지표를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편입시켜 15차 5기는 전망 기획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제정했으며 석탄과 석유 소비 정점 도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다그치며 에너지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속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을 22%에 달해 2012년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북 장가구에서 모 강철 기업이 올해 친환경 전기로 만든 수소로 강철을 지르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해마다 탄소 배출 80만 톤을 줄였습니다. 이는 새 한파 림장의 1년 탄소 고정량에 해당합니다. 하북 장선 첨단과학기술위원회사 수석 전문가 양영강은 이 기술을 통해 환경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으로 하여금 국제시장 통행증을 가지게 했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는 산업의 새 기회를 창조해냈습니다. 당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장비 산업 사슬을 구축했고, 전 세계 약 80%의 태양광 발전 부품, 60%의 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결에너지 업계 생산액은 1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출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제품은 기타 나라를 위해 6위로 41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올해 조항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종합 평가 심사 방법을 내놓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0: 업무를 당정 지도부의 종합심사 평가 범주에 포함시켜 강성 심사 조치로 책임을 착실하게 관철하도록 압력을 줌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보다 더 친환경 저탄소에 치우쳤습니다.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착 실시 2년 내 1급 에너지 효율 수준의 새로운 가전제품 교체 비례가 60%에서 90%로 뛰어올랐고 4,000억도 이상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이는 4개의 삼엽 수력 발전소 1년의 발전량에 해당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건축, 교통 등 종전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심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을 증가하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좋은 집을 다그쳐 건설하고 노후 주택단지 에너지 절약 개조를 추진함으로써 개조 후 건축 에너지 효율을 보편적으로 20% 제고하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 배출을 17% 더 줄이고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량을 10% 좌우 더 줄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환경보호사 리태프 사장은 향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발전, 에너지 안전 간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보다 더 큰 강도로 비화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강철, 전해 알루미늄 등 9개 중점 업계에 주목해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개조 공략 3년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민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내적 동력을 실속 있게 증강하고 친환경 저탄소 리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생변은 연간 식량 생산의 두 번째 계절로 주로 화남과 장강 중하류 9개 주요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확 진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광동성에 1,300여만 무에 달하는 조생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광동성은 지능형 수확기 등 새로운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센서 데이터를 북두위성 항법 시스템에 연동시켜 무형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벼 수확에 대한 통합 지휘를 실현해 작업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광동성은 또한 성내 약 700개 농기계 봉사 조직과 만대 이상의 농기계 장비를 통합하여 좁고 분산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회화 봉사를 전개함으로써 작업 비용이 높고 수확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기 저온 및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강서성 일부 지역의 조생벼 수확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서성 각지에서는 194,900대의 농기계를 투입하고 지역 간 작업 인증서를 발급하여 농기계의 합리적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기란시 만안현에서는 전과정 기계화 보급으로 대규모 농가들이 짧은 수확 기간 내에 수확 작업을 완수하는 데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남부지역의 수확과 파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북부지역에서는 봄밀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바얀호르에서는 올해 여러 농업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밀 후작으로 귀리풀과 서늘한 기후의 채소를 재배하는 다모작 모델을 보급했으며 전용 보조금과 안정적인 계약 재배를 통해 토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여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 증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가을 곡물 생산량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7월 하순과 8월 상순 집중 호우 기관과 겹칩니다. 농업농촌부는 주요 작물과 주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조를 현장에 파견하여 순회 지도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작물, 지역, 시기별로 밭 관리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가을 곡물 연간 풍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의 7월 20일에 개최한 15차 5기는 기획시작 결혈 투제 기자회견에서

0: 있어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가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해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 간 대통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종합 립체 교통망의 주요 골격 건설을 현재 91%에서 95%로 높이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8만 킬로미터의 교통 인프라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개조를 시행하게 됩니다. 농촌도로 50만 킬로미터를 새로 개축합니다.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권 종합교통운송체계를 완비하고 20개의 국제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와 80개의 전국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 건설을 가속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권 내 1시간 통근 조건을 갖춘 인구의 포괄 범위를 75%에 달하게 합니다. 또한 복합 운송 공략과 막힌 지점 뚫기 행동을 시행해 5년 내에 약 1000개의 주요 화물 운송 노드가 복합 운송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개를 보고회 제5차 보고회가 7월 21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당조서기이자 주임인 류혜조가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들의 건강을 고도로 중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보건건강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 전통의약, 질병예방통제와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권고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빈곤인구의 기본 의료가 보장되고 인민들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주요 건강 지표가 중고소득과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의 보건과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지침으로 삼아 보건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 7월 21일에 열린 상무부 특별 기자회견에서 류혜한 대에 하면 우리나라는 가사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가지 정책 조치를 도입하게 됩니다. 가정 내 노인 돌봄의 필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조건에 맞는 가사 봉사 기업이 장기 요양 보험 가정 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가사봉사 종사자들이 장시기 요양사 직업훈련과 직업기술 등급 인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가사봉사기업이 봉사 모델을 혁신하고 스마트한 장면을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사봉사의 표준화, 직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가사봉사 신용 플랫폼 체계를 완비하여 가사봉사 직원의 주문 접수 및 신용정보 승인 조회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품질 평가를 촉진하고 가격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1: 최근 며칠 동안 광서, 하북, 려능 등 지역은 재해 후 복구와 재건을 가속화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서 남령 횡주시 운표진 제1초급중학교는 홍수가 가셔짐에 따라 학교 교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적치된 토사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몽영화 부교장은 현재 학교 실내 토사 제거와 초기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일주일 동안 학교 안의 토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우리는 교실과 기숙사를 다시 청소할 것입니다. 각급 긴급구조 역량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 운표지는 전력과 물 공급을 회복했고 현지 재해 후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만풍선은 자신은 사천에서 온 대학생이라며 이곳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사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횡주에 다시 말리꽃향이 피어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남령 횡주시와 빈양현, 귀향시 등 주요 피해 지역의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성도가 모두 통행을 재개했고 교통운수 부문은 남은 구간에 긴급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운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하북성 승덕시 관성 만족자치원에서는 이전에 홍수로 인해 현의 도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가 모두 정리되면서 도로의 정상 통행이 회복되었고 거리의 가게들도 사례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저녁까지 1,966명의 주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성현 용수문진 반성구촌의 주민 조수평은 집에 물과 전기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동시에 토사 제거, 소독, 민생 보호 등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발라태진 단목욕촌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관성 만족자치현 제1중학교 발라태진 단목욕촌 주재 작업팀의 조용 팀장은 각 구조대의 긴급 수리를 통해 현재 주가장과 조가장의 도로가 이미 개통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가 통하면 공정기계들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위험구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조작업도 질서있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련영성 무순시는 연이어 폭우를 겪었습니다. 현재 련영성은 전력을 다해 자금과 물자, 인력을 배치하여 수해시설과 주택재건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대응 지휘부 판공실 류혁 부주임은 현재 무순시의 모든 재해 도로가 복구되고 수력발전 통신을 복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7개의 소독팀을 구성하여 최전선에 내려가 전시 주요 장소에 예방성 소독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모든 수해시설과 주택 재건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를 1,000억 원 증가해 금융기관이 광서, 호북, 감숙, 절강 등 피해 지역의 경영주체, 특히 소규모 기업, 개인 공상호, 농업, 양식기업, 농가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함으로써 홍수 방지와 재해 후 재건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 스타머가 20일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영국 집권당인 노동당의 신임 당수 앤디 본옴이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신종부 구승을 위임받아 정식으로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2년 전 스타머는 노동당을 이끌고 영국 의회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민정책,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 주미대사 맨더슨의 에프스타인 사건 연루 논란이 지속되면서 스타머의 수상직 사퇴 압박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압박 요인 중 하나는 스타머의 맨더슨 임명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맨더슨은 2025년 2월부터 주미 영국 대사로 재직했으나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료는 그가 이미 작관 미국 재력가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영국 경찰은 맨더슨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영국 언론이 맨더슨이 임명 후 보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당시 영국 외무부가 심사 결과를 뒤집고 그가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머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사퇴 압박은 이미 크게 팽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올해 5월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심각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의석 약 1,500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에서 의회의 과반주의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일부 내각 대신과 노동당 하원 의원들이 스타머에게 사퇴 준비를 요구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스타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은 도망가지 않고 가능한 모든 당 대표 경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옴이 마크필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의회에 복구해 당대표 출마에 초기 자격을 얻자 스타머는 결국 6월 21일 노동당 당수직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본옴은 지난 10년간 당선된 영국의 7번째 수상입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영국 수상직이 회전문처럼 바뀌는 표면적 원인은 부적절한 집권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고 근본적 원인은 영국의 경제와 사회 분야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장기적인 정치적 분열로부터 경제 성장 둔화, 공공 봉사 압박, 높은 통화 팽창과 치솟는 생활비까지 영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은 어느 수상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집권당은 종종 당수 교체를 선택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된 것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적 다중위기가 동시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본옴이 직면한 것은 여전히 영국을 장기간 괴롭혀온 구조적 난제들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는 외부 위기,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영국 정부의 관리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수상과 주요 인사들의 잦은 교체가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 관리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19일 본옴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도전이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생활비 위기와 과부하된 공공서비스 체계, 그리고 외교 및 이민정책 과제 등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영국이 현재 브렉시트로 인한 다중관리 난국에 깊이 빠져있어 본업의 정책 구상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옴은 수상 취임 후 자신의 집권 이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우닝과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서 연설할 때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되면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임 정부는 반드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정치 모델과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정치 권력이 중앙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민영화되면서 많은 지역이 탈공업화를 겪고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는 신임 정부가 정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초당적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권한을 중앙에서 전국 각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홈은 경제 측면에서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통제를 강화하고 영국 재산업화를 추진하며 정부 조달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본홈의 핵심 정치적 자산은 그가 지난 9년 넘게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맨체스터 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리념은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홈은 이미 이리념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

0: 이야기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 기능을 수도 런던 밖으로 이전하고 주택,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지방자치권을 확대해 런던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놈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영국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0일 보놈은 수상 취임 후 힘든 작업을 곧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호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자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이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전구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럼 본 프로그램 고전 해설인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이 시는 시경 대아밀로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경은 중국 고대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풍, 아, 송으로 나뉘며 밀로는 대아에 속한 한 편입니다. 당시 주나라의 통치자 주려왕이 민중에게 무거운 부역을 가해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서목공은 밀로라는 글을 지어 간언했습니다. 글의 첫마디가 바로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였습니다. 고역에 시달린 대중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의 최초의 함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초요는 다시 사회 모델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유가의 경전인 대기의 내운 편에서 공자의 입을 빌려 두 가지 사회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대동이고 다른 하나는 초요입니다. 대동의 특징은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요의 특징은 대도가 사라지면 천하가 가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동과 초요 중 당연히 대동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이 무너진 춘추 전국 시대에는 대동 사회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선현들이 바라던 것은 내로 나라를 다스리는 초요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 사회의 두 번째 함의로 고대의 비교적 리상적인 사회 모델입니다. 그 후 초요 사회는 또 풍요로운 생활 리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신기질의 서강월 야행 황사 도중이 이를 가장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질은 시에서 볕꽃 향기 속에서 풍년을 말하니 개구리 합창 소리 들려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요 생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요 사회의 이 세 가지 함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습금평 청소기가 이 시를 인용한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초요 사회의 리상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특질을 구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사상을 발양하고 빛냈습니다. 특히 빈곤 해탈 공약 사업은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고로 어느 정부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해냈습니다.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초요 사회는 결코 우리의 분투 종점이 아닙니다. 옛 사람들의 리상적 견지에서 말하면 초요 위에는 대동도 있습니다. 당의 분투 목표에 따라 2021년에 우리는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고 현재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의 분투 로즘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는 바로 세종국 창건 100주년 때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본토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당이 제시한 답은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이는 당이 중화민족을 위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부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1년 8월 17일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해진 것이며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 논술은 공동부유의 깊은 내포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은

0: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모두 각자 몫이 있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지 소수인의 부유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 분화의 구도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규결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힘써 추진하고 양극화를 다로이 방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모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현대화 진척에 참여하며 자신의 기여로 국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1: 평어근인 스금뱅이 좋아하는 정고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비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일리 가자그 자치주 가라다라진 중쿠 시태촌은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쿠 시태촌의 마을 주재 제일석이 리승은 관광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처음에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여행, 쇼핑, 오락 제품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화 몰입형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관광객이 그냥 겉만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지에서는 가자흐족의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시작했고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전승인 기록을 작성해 민족가무, 전통수공예, 민속의례, 말문화, 특색음식 등을 중점적으로 계승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체험활동에서는 중쿠 시태촌의 돈브라 연주와 노래 등 전통기술과 민속 전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10여 개의 무형문화유산 전순 거점과 수공예 체험 공방을 조성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을 초청하여 상시적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승석이는 마을에 창업하러 온 젊은이들이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새 주민들이 새 리늄을 활용하여 민족 문화와 농촌 관광을 더욱 긴밀하게 융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흐족 여성 레이자 마티티는 리승이 언급한 젊은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절강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항저에서 조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느긋한 삶을 동경하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그녀도 점차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고향의 민박 창업팀에 합류했습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중쿠 시태촌에 와보니 가자흐족 전통문화 풍습이 온전히 보존된 모습을 발견했고 또 어린 시절 귀로 들었던 민속 풍습들을 이곳에서 모두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다면서 중쿠 시태촌에서 짙은 생활의 정취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은 과도한 상업 개발 없이 본연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느낌과 독특한 문화체험을 선사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민박 운영회에도 양털 벨트 제작, 양미지 수공 비누 만들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양털 벨트 만들기 체험입니다. 생 양털을 압착하여 형태를 잡은 뒤 원하는 크기로 직접 재단하고 마지막으로 벨트 표면에 무늬를 꿰매면 한 점의 양털 벨트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녀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양채기 교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0: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목축민들이 손가락 다섯 개를 이용하여 빠르게 양을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목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류거리 이동 목장 시즌에는 목축민들이 이동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유목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박 관리인들은 여름에는 중쿠시티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알타이로 가서 일하며 여러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쿠시티에서 레이자 마티티는 자신과 비슷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색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창의력으로 농촌 마을의 생명력을 일깨워 이 전통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밤 미군은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발동했습니다. 19일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은 모두 자국에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이란 남부의 기반시설을 공습한 목적이 무엇이고 해만 국가들의 해수 담수와 공장들이 공격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광범위한 우려를 자아내는지 그리고 미군 기지를 자주 공격하는 이란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군은 이란의 여러 지역, 특히 이란 남부 해안 지방을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의 해양군사감시시설, 방공시설 지휘센터, 해상작전시설,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소 등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면서 미군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여러 주 관원들은 교량, 철도, 공항 통신탑, 담수화 공장 등 민간 기반 시설들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중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호르무즈 간주는 특히 공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관계자는 최근 해당 주의 6개 다리가 폭파되어 수부도시 아바스항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 교통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16개의 통신타워가 폭파되어 해당 주의 많은 지역 통신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등 중동 매체는 미국의 이러한 기반시설 공습은 이란 남부와 외부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면서 특히 아바스 항 차단을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아바스 항은 이란 해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중요한 기지이자 이란 최대의 상업 항구로서 군사와 경제적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 킹스칼리지 안전연구학원의 수석 강사인 마크 힐버는 미국 측이 다리를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이유는 이 다리가 이란 남부 운송선의 생명선으로서 군사적인 후방 지원과 작전 행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다리를 폭파한 것은 이란이 남부로 무기 장비를 운송하는 것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충돌에서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아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18일 미군이 호르무즈 간주에 한 해수 담수화 공장을 공습하여 주변 20개 마을에 약 1만 명 주민의 식수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부문은 19일 자국의 한 발전소와 담수화 공장이 이틀 연속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대의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만 국가들은 기후가 건조하고 담수 자원이 부족하여 물 사용이 담수화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를테면 담수화 공장을 통해 해수를 식수 관계, 공업 용수 등으로 처리하여 사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민 물 사용의 90%가 담수화 처리에 의존하고 바레인과 카타르는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환경문제 전문가의 관점을 인용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나라들은 국토 면적이 작고 해수 담수화에 크게 의존하며 전략적 비축 저수지의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해수 담수화 공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사회와 경제 안정에 큰 위험 부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정치 강사 록산 파르만 파마야는 미국의 이란 남부 담수화 공장, 교량, 공항 등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이란이 쿠웨이트의 동족 목표를 타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측은 쿠웨이트를 일종의 시범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8일 요르단 내에서 17일 두 명의 미군 병사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의 미군 병사가 실종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관련 군사 작전 중 미군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은 사고 발생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요르단 내의 한 미국 공군 기지가 이란 측의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 외에도 기지 내 비행기와 무인기도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란의 공습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최근 보복 작전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미국 측 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손상시켰습니다. 미국 측의 한 익명의 관원은 이란의 최근 1년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이란 측에 여전히 충분한 미사일 비축이 있고

0: 지금까지 신청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용정시에서 난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대상 기획, 혁신 주체 육성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고 세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향진 발전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초점을 맞춰 혁신 역량 버팀목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용정시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 버팀목으로 삼고 과학기술이 향촌진흥의 조력, 과학기술이 기업의 혁신 발전을 돕는 주요한 목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 특파원이 향촌 활동에 대한 봉사를 깊이 전개했습니다. 15명의 세계구역 과학기술 인재와 30명의 과학기술 특파원에 의거해 과학기술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을 펼쳤습니다. 집중 기술 강습회, 현장 기술 지도 등을 통해 36개 마을의 재배와 사육에 관련된 기술 지도와 전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전문 인재가 기업에 심입해 봉사하는 사업을 힘껏 추진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선도에 초점을 맞춰 혁신 버팀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육성을 기업 혁신 추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기업의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환을 추진해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과학기술 대상을 알심들여 기획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용정시 의약과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환, 플랫폼 건설

0: 과 같은 류형의 대상을 기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환 5강 등 3개 기업을 조직해 성및 주 과학기술 대상 4개를 신청했고 46.1만 원의 과학기술 자금을 비준받아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대상 검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급 대상 검수 사업을 착실히 펼쳐 대상의 연구개발 성과, 자금 사용 정황, 기술 지표 달성 상황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조약야급 등 6개 기업이 참관 검수 답변에서 모두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 기업 배육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주체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체계를 구축해 혁신 자원이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기업 혁신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혁신 잠재력과 발전 활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겨냥해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방법, 연구개발 비용 기산 공제 등 기업 혜택 정책을 해독하고 기업이 2025년도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사업을 펼치도록 지도했습니다. 화해 환경 등 12개 기업이 이미 통계에 포함됐고 인호 등 7개 기업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조금 7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미 인증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전시 5개 첨단 기술 기업을 조직해 첨단 기술 속보와 첨단 기술 기업 년간 보고 신고 사업을 전개했으며 초선 등 첨단 기술 자격이 곧 만료되는 3개 기업을 도와 첨단 기술 편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초선 등 3개 기업에서 이미 첨단 기술 자격을 연장했고 대지 단파는 지난 2024년에 처음으로 첨단 기술 기업 보조금 1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 연변해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산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북이가 약 3,000개의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아기 거북이가 되는 건 한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무려 2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린 모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법한 질문. 왜 태어날까요?

태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어줍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축하받을 만합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We Can Be Friends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들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요 PD 그리고 제겐 위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지 갑자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틀째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수리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일이 너무 밀려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일할 걸 생각하니 괜히 더 예민해지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일하는 환경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해야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또 일하는 그 순간에 집중력이 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작은 소음 하나가 굉장히 거슬리고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다른 자리가 또 비어져 있다면, 네, 이틀 동안만이라도 또 조금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아니면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네, 음악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디님. 요즘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출퇴근길에 우산을 꼭 챙기곤 하는데요. 제가 꼭 챙기니까 또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챙겨야겠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챙기는 것이 그래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면, 네, 요즘은 그래도 나름 정확하게, 네, 이제 시간대까지 비가 내리는 걸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타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는 바람에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 코가 막히고 목이 살짝 아프네요. 끄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아픈 것보다는 네, 그래도 본인 건강이 또 제일 최우선이고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세기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온도를 조금 높여놓거나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대안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또 빨리 약도 드시고 네,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점심에 갑자기 라면 먹고 싶어서 컵라면을 먹었더니 사무실 동료들이 어제 과음했냐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술 적게 마셔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뭐 주말이거나 기분 좋은 날 가끔씩 드실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적게 마시고 가급적이면 안 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도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이러하듯이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소품 썩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 가면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거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동무
3: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3: 무슨 회사인가?
2: 예.
3: 들어오시오.
2: 예.
3: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예?
2: 내 무슨 비밀 하도 합니까? 아, 이건 정말. 아, 따따하구나.
3: 아이, 그런데 마스터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로 별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3: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주세 없댄지.
2: 60에 청춘이라는데.
3: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에 우리 독도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3: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 됩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도 끝에 나 데리고 어땠는지 압니까?
3: 어땠습니까?
2: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3: 그럼 세지 말을 찾아갈게지 나를 왜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서.
4: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4: 머리 맞으시죠?
3: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돼서
2: 왔습니다.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3: 야, 이번 주에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는 별난 게 알고 오겠습니까?
2: 예? 예, 정말 그렇구만.
4: 야!
2: 이러고 있습니까?
3: 내 사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을 주워 입느라고.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3: 이거 없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3: 빨리 와, 없대.
2: 없대, 없대, 없대라고.
3: 예, 없대.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3: 움직입니까?
2: 야, 저기는 지냈다가 봐도 부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 갔을 때가 뻗어.
3: 야, 어떻게든 도배가
2: 되고. 예, 어찌입니까, 그럼?
3: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 예, 그럼 자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깨달은 게 동감수 없어.
3: 아, 두개 받아서 어쩌다고
2: 내 지네 지네 칠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넣어.
3: 그래, 저기 예,
2: 빨리 나가 봅시다. 예,
3: 예. 야, 자라자고 다 알아 죽는데 야, 살견다 나가.
4: 야, 예, 다 늙어 빠진 과부라 무슨 일 욕심 내잖아. 그다음부터 문을 꺼져 당근이 부쌍 까지. 야, 아이 지금이라도 군호치는 장마당 내내 내가 나고 성사하는 영감들이 넓다 보고가 되는가? 어이소 어이소 사겨
3: 남자들 몸에서 분내라,
4: 야,
3: 행수내라,
4: 쟤 그거에. 뭔
3: 소리야,
4: 뭔 소리야. 야, 야,
3: 먹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야, 둘이 먹다 소리 죽어도 모를게, 형냐.
1: 어이, 손차 먹지 말고, 이 또 오니까 같이 먹게.
0: 야, 날래 봐야겠다, 먹자.
1: 어이, 나 또 먹자.
0: 야, 그래. 야, 야 그런데 어째서 속상하고 이 도서관 용감 생각이 나. 그 영감은 속상 맞구리에 넣으면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도 잘 먹던지 우리 영감은 속상하고는 대장아리만 영웅보다 하늘받이 되는 것도 모르고 먹습니다.
2: 그게야 다 지금까지 싶어하는 것들 하는 소리라. 나는

0: 어디 놀라게 하는가?
1: 잠깐만, 뭐 하고 있어? 야,
2: 누가?
1: 어디 절대 쏘지 마. 칼랑칼랑 마라.
0: 눈이 마주 목을 막으세요. 눈이 마주 목을
3: 막으세요. 어이, 어디다 쏘게. 어이, 자지 말이야.
0: 어디 그냥.
3: 너는 정말 지집 아이가 됐어?
0: 아, 지집 아이가 안 맞게 자꾸 오지래.
1: 아이고, 그럼 무서운 영감 또 뺏겨왔구나.
0: 오야, 어이, 어디 더운 거 아니었어? 진짜.
3: 아, 저 한번 가겠어?
0: 야, 내게 이 물체기가 아이 계속 혼자 살겠어.
1: 야, 몇 살이야? 어디 뭐하고?
3: 아이고, 간부란 데.
0: 간부?
3: 야,
0: 나이는 몇 살이라?
3: 야,
0: 어디 갖고 깨끼오? 내가 먼저 말했어요.
1: 아이고, 아이
0: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3: 몇 살인가? 예순도 우리요.
0: 예순도 살이야? 야, 어, 나이 누구도 싫어라.
3: 어이, 어이, 야.
0: 그 내일 다 맞춘단 말을 봐야지.
3: 그냥 우리 덕배의 인생사이요.
0: 야, 그 영감 어딨어?
3: 아니, 언제 그래요?
0: 그 영감이야. 겉으로 별로 존재해도 유마이.
3: 아니, 유마이야. 우리야, 비슷하다. 쟤 어째 해달 무슨 얘기라. 그럼 뭐라게?
0: 쟤 아직 그 영감 몰라지려.
3: 어이, 저 여기로.
0: 야, 존재 그만 믿고 말아야. 어디 가, 외우지 마.
3: 야, 어디 안 맞지.
0: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3: 어째? 어째?

0: 지게타봐
1: 이렇게무지합니까이름에서아즈마이돈내자했습니까어그리고내집으로돌아간택시비까지아즈마이내고달아놨습니다
0: 아즈마이돈적지가없었어그신기하게필요말
1: 이야아
0: 이고야둘이나든가아무사람이나결산하면되지별거다잘해라아이고야지금아이벌었어아이남자들이여자를싸매기는건괜찮지만야여자들이남자여자들이남자를싸매기는건어대상못구한다지아이고뿌리고됐다아즈마이그게무슨일
1: 아즈마이그러나전에
0: 예
1: 아즈마이
0: 가만히있어김치김
1: 내어때유마인도말해봤어
0: 예아이아즈마이그래예우도다이마서그래나를케일쳐다보게그래유마이아인도그래
1: 어아즈마이어때나를케일쳐다봤습니까
0: 아이쏘아봐
1: 어여
0: 아즈마이나를케일쳐다보대고예내아즈마이를케일쳐다본가내너무격분해서케일쳐다봤습니다어때
1: 아즈마이케일쳐다보니나도케일쳐다보니
0: 네아이야이해달제발나키적은게어떻게들어그렇게
1: 네옳습니다어떤말씀옳습니다예
0: 아이그게무슨일이됐다고아이그래뭐니해다일상에서예니해다어째서내호사사는과부집에와서예이몸뒤집어쓰고속상질하는가이것만말합니다
2: 아어째이래아이그렇게아이내내사진한테내사진이래
1: 네네네저내정도로생각했어요야너어떻게소리치지마떠들
0: 아그게그건아이그래그랬지말란데이떠지라게말하게됐네이회사에하고내도도연애를한지두달이돼요
1: 예
0: 예아이그게그게정말이요야
1: 예예예예
0: 어이무슨일이라고무슨내게막고개만나고
2: 어라고그게아니고
0: 이래서이래아그래서그때아즈마이그때오늘이우리둘이그하트는문제를토론하려고하는데쟤네무지를거기를보러따라오겠어그냥바빠이제그냥바빠오셨어쟤이회사는대수롭대게생각하는데난어제막죽겠을때기라서속상실하다고입을덮어놓은게나
2: 아진짜
0: 나오늘가서말은잘했어그래서저렇게다미웠단지
2: 아니
0: 야이모더라야야돌근돌만해서연애라면무슨일다알고뭐라빨고하는데늙은것처럼저러저러어때서이해가진세이집을입으로뒤집어쓰고속상실하는가가자가
1: 어디가
2: 어디로거려또
0: 아이노트를세상구경시켜야지
1: 예
0: 노래빠
1: 노래빠자자이정도오늘뒤는내한턱내겠습니다가
0: 예해봐
1: 예
0: 속상큰걸음먹자가자
3: 네오선옥리오키등배우들이출연한소품썩장이었습니다지금여러분께서는정선학의해피라디오와함께하고계십니다삶을살아가는데는참에너지가넘치는말과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대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천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 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아직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겠죠. 네, 음악의 향기 오늘의 첫 곡입니다. 차미령의 안개.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보일 때 행복과 기쁨도 찾아오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직 노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치나 한계를 만들어서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전속력으로 달리면 금방 멈춰서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조급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것보다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경호 가수의 물처럼 바람처럼 듣고 옵니다.

네, 알코올 의존자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학벌입니다. 나는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나온 네가 날 무시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래, 내가 가난해서 고중에 못 가도 전교 1등 했다. 내가 나보다 실력이 나은 게 뭐냐? 술이나 처먹고. 네,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 쓸데없는 소리 말라. 나는 이래봐도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했다. 로 자존심 다툼은 끝났습니다. 네. 무릇 인격이 갖추어진 성공한 사람은 자기 학벌을 숨깁니다. 그래도 인품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나 인격 결여증에 걸린 실패자는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을 수시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명문대, 뭐 좋은 대학을 나온들 그런 사람들을 타인이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가족 간에도 무관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간의 무관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무관심이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원치 않는데 지나치거나 넘치도록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은 되려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我爱你中国 함께 감상합니다.

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자로 잴 수도 없고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깊게 내려가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더 높게 올라가도 끝이 없고요. 모양이나 색깔도 보이지 않고 큰 소리를 질러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짊어지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 네, 우리 마음 운전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어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임향숙 가수의 한 줄기 바람 감상하겠습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무역풍이 불고 있었다. 이제는 낚싯줄들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 집에 가서 그 애하고 같이 손질을 하면 될 것이다. 자, 오너라 고기야! 하고 외쳤지만 물론 고기는 오지 않았다. 물속에 뒹굴며 누워 있었다. 그래서 로이는 배를 저어 다가갔다. 그는 고기를 눈앞에 놓고 머리를 뱃머리에 메어 놓았는데 그놈의 크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크기에 엄청 놀라면서도 착착 다음 일을 진행해갔다. 로이는 작살줄을 말뚝에서 풀고 한끝을 아가미에서 턱까지 깬 후 주둥이에 한 바퀴 감고 그 양쪽 끝을 모아 뱃머리 말뚝에 단단히 매여 놓았다. 그리고 줄을 잘라 꼬리에 올가미를 걸려고 배의 뒤쪽으로 갔다. 원래 보랏빛과 은빛이 섞여 있던 고기 빛깔은 온통 은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배에 나 있는 줄무늬들은 꼬리색처럼 연한 보랏빛이었다. 그 줄무늬들은 손가락을 활짝 편 사람의 손바닥보다도 넓었다. 그리고 그놈의 눈들은 마치 잠망경의 반사경 같았고 의식을 수행하는 성자같이 초탈한 표정이었다. 놈을 죽이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 로이는 중얼거렸다. 물을 마시고 나자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다시 기절할 것 같지도 않았고 머리도 맑게 개었다. 고기는 보기에도 1500파운드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마 더 될지도 모르지. 내장 같은 것은 다 손질해버리고 3분의 2만 팔게 된다고 해도 파운드당 30센트를 받는다면 전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데. 지금 내 머리는 암산을 할 만큼 막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도 오늘은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할 게야. 난 발꿈치뼈는 다치진 않았지만 손과 등에 난 상처는 상당한 것이었어. 그는 고기를 뱃머리와 배의 뒤쪽과 배 한가운데를 가로로 단단히 잡아매었다. 고기는 원체 큰 놈이어서 훨씬 더 큰 배를 또 하나 옆에 붙여놓은 것 같았다. 그는 줄을 잘라서 아무 지장 없이 배가 달릴 수 있도록 고기의 입이 벌어지지 않게 아래턱을 우 주둥이에 잡아매었다. 그리고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로 쓰려고 가져온 막대기와 돛 아래 장대를 써서 더덕더덕 기운 돛을 달아올렸다. 이윽고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이는 배의 뒤쪽에 반쯤 들어놓은 채 남서쪽으로 배를 달렸다. 그에게는 남서쪽을 가르쳐주는 라침판은 필요 없었다. 무역풍의 방향을 따라 돛이 펄럭이며 나아가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가는 낚싯줄에 바늘을 달아 먹을 것을 무엇이든 잡아보자. 그리고 목을 죽여야지. 그러나 낚싯바늘은 보이진 않았고 미끼로 쓸 정어리도 다 상해버렸다. 그래서 로이는 지나가는 배 옆에 떠있는 해초를 갈퀴로 건져올렸다. 그것을 흔들자 안에 들어있던 작은 새우들이 갑판으로 굴러떨어졌다. 몇 마리는 꽤 쓸만했는데 10여 마리나 되는 것이 모래벼룩같이 로인의 발밑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로인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목을 떼내고 껍질과 꼬리를 잘 씹어 모두 먹었다. 몸집은 작았지만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는 것을 로이는 알고 있었다. 물병에는 아직도 물이 두어 모금 남아 있었다. 로이는 새우를 먹고 나서 반 모금쯤 마셨다. 배는 옆구리에 그런 큰 고기를 달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꽤 잘 달렸다. 그는 키의 손잡이를 팔 밑에 끼고 배를 몰았다. 고기는 똑똑히 잘 보였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꿈이 아니다. 그것은 손에 느껴지는 쓰라림과 뱃머리에 기대고 있는 등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보면 알 수 있다. 고기를 잡기 직전 몹시 고통스러웠을 때는 이것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지기 전 공중에 움직이지 않고 걸려있는 듯이 보였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눈도 전과 같이 잘 보였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오늘도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학교 사상 정치 이론 과목 교사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수천 년간 내려오며 형성된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와 우리 당이 인민을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단조된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는 사상 정치 이론 과목을 건설하는 데 강단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사상 정치 이론 과목을 장기적으로 건설해오는 과정에 형성된 일련의 법칙 적인 인식과 성공적인 경험은 사상정치이론 과목 건설에서 정도를 지키고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러한 토대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믿음직하고 존경스럽고 든든하며 낙천적이고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상정치이론 과목 교사 대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사상정치이론 과목을 날로 잘 운영해 나갈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상정치이론 과목을 잘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 즉 교사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발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상정치이론 과목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선미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면 첫째, 정치적 소양이 뛰어나야 합니다. 신앙이 있고 정치적 견지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원칙적인 시비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회가 심오해야 합니다. 애국주의 감성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을 염두에 두며 당과 인민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그 속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사상을 풍부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방식이 새로워야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장악하고 교실 수업을 혁신해 학생들의 학습체험을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올바른 리상과 신념을 수립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넷째,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지식적 시야, 국제적 시야, 역사적 시야를 갖추고 생동하고 깊이 있고 구체적인 종적 및 횡적 비교를 통해 도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명히 리해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자율성이 강해야 합니다. 강의 중이든 강의 후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변함없이 자각적으로 주선류를 선양하고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격이 곧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스승과 가까워야 스승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르고 고상한 인격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리의 힘으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튼튼한 이론 기초로 학생들을 설득시키며 자각적으로 학문 연구와 사람 됨됨이에서 모범이 되고 학생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정치이론 과목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상정치이론 과목의 사상성, 리론성, 친화력, 목적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성과 항리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투철한 항리적 분석으로 학생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철저한 사상리론으로 학생들을 설득시키며 진리에 강대한 힘으로 학생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가치성과 지식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가운데 가치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건설성과 비판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주류 의식 형태를 전파하고 각종 그릇된 관점과 시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리론성과 실천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상 정치 이론 과목의 실천성을 중요시해 과학적 리론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사상 정치 이론 수업을 사회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을 큰 뜻을 품은 분투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교수 목표, 학과목 개설, 교재 사용, 수업 관리 등 면의 통일적인 요구를 실행하는 한편 지역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조정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인옥입니다. 요즘 저는 슈폼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틈만 나면 드라마를 켜서 보곤 하는데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본격적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켜둔 채로 잠들기가 일쑤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밤새 드라마를 보느라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낮에 또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눈가는 푹 꺼지고 눈동자에 생기가 하나도 없이 멍한 상태로 무엇을 보아도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동생이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저는 초점 없이 뜨끈하게 눈을 뜬 채 멍하니 듣기만 했고 동생의 말에 반응도 제때에 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건의는 더욱 해주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제 얼굴을 보고 눈이 정말 뜨끈해서 정신이 없어 보인다. 저녁에 대체 뭐 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며칠째 드라마에 푹 빠져 밤을 새웠다고 했더니 몸을 좀 고려하면서 드라마를 보라고 동생이 되려 따끔하게 저에게 충고를 하더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뜨끈하다입니다. 눈이 쑥 꺼져 들어가고 매우 정기 없이 멍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면 부조, 극도의 피로, 생각에 잠겼을 때 보이는 눈빛을 묘사할 때 쓰며 뜨끈한 눈 외에도 밤샘 작업을 해서 눈이 뜨끈하다처럼

0: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초점 없이 축 늘어진 눈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뜨끈하다는 또 갑자기 놀라거나 의아할 때 눈이 둥그렇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늘 말하던 아이의 소원을 풀어주고서 아이를 데리고 북경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동물원에는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기린 등 일반 동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대곰, 북극곰, 나무늘보처럼 평소 보기 드문 동물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서 귀엽게만 보았던 북극곰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덩치에 아이는 깜짝 놀라 눈이 떼꾼해서 한참 동안 아래로 북극곰을 빤히 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놀란 모습을 보고 웃으며 무슨 일이야? 눈이 떼꾼해서 쳐다보네?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눈이 떼꾼한 채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놀람이나 호기심에 눈을 둥글게 뜬 모습을 눈이 뜨꾼하다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피로하고 멍한 눈과 놀라서 동그랗게 뜬 눈, 두 가지 상반된 눈 상태를 묘사하는 뜨꾼하다는 선조들이 사람의 표정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해 만들어진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앞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뜨꾼하다의 두 가지 뜻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단순하게 눈이 멍하다,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고 표현하던 문장을 더 정겹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지구에서 단 25광년 거리에 거주 가능성이 높은 슈퍼지구가 발견됐습니다. 천문학자들은 GJ3378B라는 외계 행성이 지구에서 불과 25광년 떨어진 적색외성 거주 가능지대에 위치해 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성은 사슴 표범 자리 방향이 위치해 있고 어두운 적색외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지구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거주 가능성이 높은 세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최신 천체 물리학 잡지에 발표됐고, 이는 인류가 가까운 곳에 살기 좋은 행성을 탐험하는 길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GJ3378B는 2024년 프랑스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질량은 지구의 5.26배였고 미세 해왕성과 유사한 기체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팀은 케이트피크 국립천문대의 WIYN 3.5m 망원경 등 장비를 사용해 2차 관측을 수행한 후 이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GJ3378B의 실제 질량은 지구의 2.3배 수준으로 암석 재질의 슈퍼지구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경추병 환자는 1억 5천만 명을 초과했으며 또한 발병 연령대가 젊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추병은 목이 뻣뻣하고 어깨와 등이 쑤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피로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지만 경추 문제가 조용히 전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증상은 병의 근원이 경추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추는 우로 머리와 연결되고 아래로 흉강 심폐와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 통로입니다. 경추의 구조가 손상된 후에는 신경, 척추동맥, 척수를 압박해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 두통, 이명, 눈앞이 캄캄함, 경추 변위로 추골 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뇌에 대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가슴 두근거림,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숨 가쁨, 경추 병변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교감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초래합니다. 구역질, 구토, 위팽만감, 드림, 경추가 위장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아무리 위장 관리를 해도 차도가 없다면 그 근본 원인이 경추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 불안정, 경추 병변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면 혈압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의 공통적인 특점은 해당 증상에 맞는 진료과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근본 병인이 경추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경추를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바로 섰을 때 경추가 받는 머리 무게는 약 5kg에 불과하지만 고개를 15도 숙이면 경추 하중이 약 12kg 늘어나고 45도까지 숙이면 하중이 25kg에 달하는데 목에 큰 물통 하나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머리와 목을 한 가지 자세로 15분 이상 고정한 채 휴대폰을 보면 목 주변의 일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로폐물이 쌓여 목 뻣뻣함과 근육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목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피로가 고착됩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이 부족합니다. 어깨와 등 근육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머리 부위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과 어깨를 차게 둡니다. 에어컨 찬바람이 목에 직접 닿으면 목 혈관이 수축되고 기혈 순환이 막힙니다. 그리고 햇빛 노출 시간이 부족합니다. 야외 활동이 적어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면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뼈 밀도가 낮아져 경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네, 삼복철에 진입해 기온과 공기 습도가 높아 병원성 미생물이 환경과 음식 속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워 식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이 삼복철 식사 안전을 수호하고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소비 알림을 발부합니다. 세 가지 류형의 음식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석식품 식중독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가열할 필요가 없는 즉석식품이 식탁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미생물 오염의 고위험 품목으로 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원체는 적응력이 매우 강하고 0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 환경에서 서서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위험을 초래하기 쉬운 즉석식품들에는 크게 세 가지 류형이 있습니다. 사전 포장된 식품, 의뢰하면 고기 소시지류, 아이스크림 등 냉동 음식과 음료

0: 감염이 쉽게 전파되고 오염된 생수가 주요 감염입니다. 그리고 야생 독버섯, 유독 산나물 등 식물 오식 중독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야생 버섯이 많이 자랍니다. 따라서 야생 독버섯의 잘못된 식별, 채취,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독버섯 중독은 특별한 해독 방법이 없는 바, 가장 안전한 조치는 야생 버섯을 채취하지 않고 구매하지 않으며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유독 식물 우발적 섭취로 인한 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으레하면 뽕나무 열매, 동말풀, 오두 등 일부 유독 식물은 식용 채소나 과일과 비슷해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 섭취해 중독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외 덜 익은 강낭콩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6월 열흘 대서입니다. 24절기 중 여름철 마지막 절기인 대서는 1년 중 햇볕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더운 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북리그 연변 홈장 경기가 지역 문화관광 협동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정협에서 중점 제한 감독 처리 조사 연구를 전개해 배달 식품 안전 감독 관리의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를 지원했습니다. 인민공원의 연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연변팀과 대련팀의 동북리그 경기가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90분간의 축구 대결을 넘어 두 지역을 잇는 특별한 매개가 돼 문화관광 추천 소개와 무형문화재 체험, 특색 경기장 공연, 따뜻한 편의 관람 봉사, 축구팬 교류 등을 하나로 연결해 두 지역을 잇는 유동문화의 다리를 세우고 하나의 체육 경기가 지역 문화관광 협동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경기 전 두 지역 축구팬 협회 응원팀은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고 함성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홈경기 분위기는 연변 인민들의 열정과 호방한 기지를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의 깊은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주사 대련축구팬 마학경은 련영 대련에서 출발해 동북리그가 열리는 8개 도시를 거쳐 5월 25일 연변에 도착했는데 두 달 안에 두 번째로 연변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연변에 대해 더욱 깊고 전면적인 인식을 갖게 됐는 바 연변의 풍경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람 편의 봉사를 개선하고 특수계층의 관람 수요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특히 14구역 관람 속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 관람 구역을 마련해 모든 사람이 축구 경기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정계봉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보내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공연은 100명이 함께한 가야금 병창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전통 악기가 시대의 찬가를 울리고 무형 문화재 보물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무용, 항무, 부채춤으로 빛나는 연변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축

0: 을 바탕으로 창작돼 조선족 전통 무용문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가무 연변호는 조선족 전통 민요 판소리 창법에 랩과 전자음악 등 현대 요소를 더해 힘찬 선율로 연변 아들, 딸들의 나라와 고향에 대한 정을 표현하고 각 민족 군중이 함께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려는 포부를 담아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대표성 전승인 리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연변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보고 느끼며 아름다운 연변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은 원작자 장성진은 이 노래를 창작한 초심은 연변 지역의 인문 역사와 동북 지역의 인문 역사, 그리고 항일 연군의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였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연변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느껴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기 중간 문예 공연에서는 대련의 20명으로 구성된 동북 초행복 문화관광 남성 그룹이 강렬하게 등장해 웅장한 기세를 선보였습니다. 관람석에서도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변 명태응원팀은 새롭게 창작한 개춤을 선보이며 경기장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고의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과 대련두 지역 축구 팬들은 서로 호응하며 뜨겁고 화합된 경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련 축구팬 곽가규는 이번에 대련에서 800여 명 축구팬이 연기를 찾아왔는데 연길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것을 느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련 사람들도 많이 연기를 찾아오고 연길 사람들도 많이 대련에 와서 서로의 열정을 느끼는 한편 이번 동북리그가 두 지역 사람들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기장 안이 뜨거워졌다면 경기장 밖도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장터에서는 다양한 조선족 전통 기예와 두 도시의 무형문화재 상품이 한자리에 선보이며 무형문화재 플러스 경기 융합 발전을 주동했습니다. 연변 참고 냉면은 성급 무형문화재인 연변 냉면 제작 기회를 활용해 관람소에 맞춘 휴대용 냉면 컵을 선보였습니다. 한편으로 대련시 문화관광 추천 소개회와 시장 행사도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련영성 무형문화재 당가 수공은 장식 제작 기회의 대표성 전승인 당소남은 두 도시가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갖고 두팀 모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경기는 뜨거운 열기와 짙은 민족 풍정,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두지로 승패를 넘어선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속 공연과 특색 공연, 축구 팬들 사이의 따뜻한 교류는 두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며 상업 문화 관광 체육이 깊이 융합하는 생생한 실천을 보여줬으며 축구의 고장, 가무의 고장이라는 전통은 새로운 시대에 더욱 빛나는 활력을 얻었습니다.
1: 7월 22일 시정엽 부주석 리평은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연결시 배달음식 안전 감독관리 중점 제안을 둘러싸고 현장 감독 처리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일부 음식점 경영업체를 방문해 현장 조사,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통해 배달업계의 식품 가공 제작, 음식 포장, 전과정 배송 등 주요 단계에서 존재하는 식품 안전 위험 요소를 전면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결은 인기 문화관광 도시로서 배달 활성화 수준이 전성 현급 지역 가운데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주문량은 약 3만 건에 달합니다. 배달 봉사는 이미 군중들의 일상 소비 장면에 깊이 융합되었습니다. 업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식품 안전 분야의 부족한 부분도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군중들의 식생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 음식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과정의 폐쇄형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위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정밀 감독, 배달 플랫폼의 주체 심사 책임 강화, 사회 대중의 감독 참여 경도 확대 등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문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식품 안전 법률 법규를 엄격히 시달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선전과 인도를 강화해 배달업 종사자들의 식품 안전 의식과 법률 소양을 높이고 자각적으로 규범적인 경영 행위를 실천해 나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음식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 올해는 중국 공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애국 정서를 더욱 키우기 위해 일전 시세일대 관진사업위원회는 시소년아동 도서관과 공동으로 장정 정신을 이어받아 분발 전진의 힘을 얻어 홍색 교육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각 진과 가도 세일대 관진사업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우수 작품 추천을 거쳐 최종 장정 시가 홍색 산문, 혁명 가서 등을 중심으로 한 우수 작품들을 선정해 홍색 랑송을 주요 형식으로 삼아 조국과 고향에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정을 전달했습니다. 주제의 배경음악과 홍색 영상이 어우러진 가운데 어린 참가자들은 힘찬 목소리로 정적인 글자를 생생한 현장 공연으로 바꿔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대한 장정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북단초학교 1학년 3반 학생 한다운은 홍군 전사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행복한 생활이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 조국에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소년아동 도서관 당지부 부속의 이목정은 홍색 교육 공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장정 정신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적으로 열사를 추모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광범한 청소년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위대한 장정 정신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꾸도록 인도해 감동 속에서 성장하고 계승 속에서 분발 전진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1: 연하소학교에서는 저학년 교육에 28년간 뿌리내린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부담 경감 리념을 모든 계몽 수업에 녹여내고 초심을 등불로 삼아 아이들의 배움의 첫걸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연하소학교 교원 왕영입니다. 처음 소학교 교정에 들어선 순진한 1학년 신입생들을 마주한 왕영은 전통적인 시험 중심 교육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습관 형성을 계몽 교육의 핵심에 두어 아이들이 앞으로 긴 학교 생활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첫 번째 든든한 기반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왕영은 2025년 8월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맡으면서 두 가지 부담 경감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낸 바 아이들에게 서면 숙제를 내주지 않고 일상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수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책가방 정리, 학용품 정돈, 자주적인 그림책 읽기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교육의 터전에서 28년간 심혈을 기울인 왕영은 항상 모든 학생의 성장을 마음에 새기고 교육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책임도 적극적으로 짊어졌습니다. 학년 조정으로서 학교의 청담 공정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 교원들과 결연을 맺어 지원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교육 경험과 학급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함으로써 청년 교원들이 교단에 안정적으로 설수 있도록 돕고 학교 교원 대우의 장기적인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28년 동안 왕령은 처음 품었던 교육의 본심을 지켜왔습니다. 저학년 교육에서는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사제 간 전수와 도움에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며 날마다 이어온 노력과 굳은 지킴으로 인민교원이 지녀야 할 가장 소박하면서도 깊은 책임과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영은 앞으로도 일선교육을 굳게 지키고 두 가지 부담 경감 수업을 더 깊이 있게 추진하며 모든 아이를 마음으로 돌보는 동시에 청담 지원 사업도 착실히 잘해 청년 교원들과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교수 방법을 다듬고 교육의 초심을 지키며 인내와 사랑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함께함으로써 따뜻함과 교육 열정을 지닌 일선 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유했습니다.
0: 한여름 7월 인민공원 련못이 가장 아름다운 관람식에 접어들었습니다. 푸른 련잎과 분홍빛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연길만의 시원한 여름 정취를 그려내며 많은 군중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련못에 다가서면 넓게 펼쳐진 련잎들이 높낮이를 달리하며 수면을 가득 덮고 있고 분홍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련꽃들이 잎사귀로 고개를 내밀어 미풍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한가득 피어난 련꽃은 청량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일부 군중과 관광객, 사진 애호가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들고 여름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련꽃은 현재 생장이 량호하며 개화기는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중과 관광객은

0: 관객들의 관람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인민공원에서는 연못 관리 보호를 강화하고 물순환과 환경 정비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문명적인 꽃 감상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질서 있게 관람하고 련꽃을 꺾지 않으며 함께 아름다운 연못 경관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전통명절 이야기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엔 먼저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소소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7일, 8일 좌우겠죠. 소소는 24절기의 11번째 절기로 날씨가 더워지지만 1년 중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소소의 1년 중 제일 높은 기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소가 지나면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삼복에 접어들게 되지요. 무더운 여름이 도래하면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우리 꼬마 친구들 무더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소가 되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실외에 나가면 찬 기온은 꿈을도 느낄 수가 없이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태어나는 귀뚜라미는 소소가 되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허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채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면역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여여마지 않네. 라는 옛송나라 철학자 주더는 촌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고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달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시켜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달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썩은 풀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 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화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화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화는 대서 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화 꽃잎에는 천연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화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화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화는 열매가 여물면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면 토지면서 씨앗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강 연해 지구에는 대서선을 바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서가 가까워지면 어민들은 대서선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대서가 되면 사람들은 배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차려서 싣고 또 몇십 명 어민들이 엇갈아가면서 대서선을 메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부두에 가서 일년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 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의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서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저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가 탁월한 순철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우레,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 소소와 12번째 절기 대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0: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要在生活中度。 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阅读，生活。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우선과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있습니다.
0: 전국의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교통 운송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주5차 보고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총 총서기는 에너지 절약 최우선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 절약을 경제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통시켜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는 중점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동력 차원 리용률을 뚜렷하게 제고시킴으로써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같이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 1분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8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전체 설비 중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비중이 60% 이상에 달합니다. 매 1시간마다 전국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가 2,000대 이상 생산됩니다. 6월 신에너지 차량의 신차 판매량은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의 약 60%에 달했습니다. 18차 당대 이후 우리나라의 GDP 만원당 에너지 소모는 6위로 27.2%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14억 톤의 표준 석탄을 적게 사용하고 약 60억 톤의 탄소를 적게 배출한 셈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습금총 총서기는 세계는 에너지 절약을 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화학 에너지 외에 제5의 에너지 원이라고 부른다고 비했습니다. 이 개념을 확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설명하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환경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당정은 국내외 두 가지 대국을 조율하여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정점에 도달시키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 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높은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방시찰과 조사연구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통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0: 탄소 산업을 강화하고 우수하게 만들며 친환경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중국 공정원 왕금난 원사는 습금평 총석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속의 이 중요한 론단은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적 요구이고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현재 전 세계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구조의 심층적인 조정 변화라는 큰 배경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의 중요성과 심원한 의미가 더욱 부각돼 습금평 총석의 장원한 안목과 더 넓은 전략적 시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제시한 전략 방향을 따라 1년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상부 설계와 정책 조치들이 잇따라 탄생됐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약성 지표를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편입시켜 15차 5기는 전망교역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제정했으며 석탄과 석유 소비 정점 도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다그치며 에너지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을 22%에 달해 2012년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북 장가구에서 모 강철 기업이 올해 친환경 전기로 만든 수소로 강철을 지르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해마다 탄소 배출 80만 톤을 줄였습니다. 이는 새 한파 림장의 1년 탄소 고정량에 해당합니다. 하북 장선 첨단과학기술위원회사 수석 전문가 양영강은 이 기술을 통해 환경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으로 하여금 국제시장 통행증을 가지게 했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비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는 산업의 새 기회를 창조해냈습니다. 당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장비 산업 사슬을 구축했고 전 세계 약 80%의 태양광 발전 부품, 60%의 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결에너지 업계 생산액은 1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출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제품은 기타 나라를 위해 로기로 41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올해 조항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심사 방법을 내놓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업무를 당정 지도부의 종합심사 평가 범주에 포함시켜 강성 심사 조치로 책임을 착실하게 관철하도록 압력을 줌으로써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보다 더 친환경 저탄소에 치우쳤습니다.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착 실시 2년 내 1급 에너지 효율 수준의 새로운 가전제품 교체 비례가 60%에서 90%로 뛰어올랐고 4천억도 이상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이는 4개의 삼엽 수력 발전소 1년의 발전량이 해당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건축, 교통 등 중점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심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을 증가하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좋은 집을 다그쳐 건설하고 노후 주택단지 에너지 절약 개조를 추진함으로써 개조 후 건축 에너지 효율을 보편적으로 20% 제고하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 배출을 17% 더 줄이고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량을 10% 좌우 더 줄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환경보호사 리태프 사장은 향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발전, 에너지 안전, 간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보다 더 큰 강도로 비화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강철, 존의 알루미늄 등 9개 중점 업계에 주목해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계속 공략 3년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민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내적 동력을 실속 있게 증강하고 친환경 저탄소 리념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생변은 연간 식량 생산의 두 번째 계절로 주로 화남과 장강 중하류 9개 주요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확 진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광동성의 1,300여만 무에 달하는 조생뼈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광동성은 지능형 수확기 등 새로운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센서 데이터를 북두위성 항법 시스템에 연동시켜 무형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벼 수확에 대한 통합 지휘를 실현해 작업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광동성은 또한 성내 약 700개 농기계 봉사 조직과 만대 이상의 농기계 장비를 통합하여 좁고 분산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회화 봉사를 전개함으로써 작업 비용이 높고 수확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기 저온 및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강서성 일부 지역의 조생뼈 수확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서성 각지에서는 19만 4,900대의 농기계를 투입하고 지역 간 작업 인증서를 발급하여 농기계의 합리적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기란시 만안현에서는 전과정 기계화 보급으로 대규모 농가들이 짧은 수확 기간 내에 수확 작업을 완수하는 데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남부지역의 수확과 파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북부지역에서는 봄밀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바얀호르에서는 올해 여러 농업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밀 후작으로 귀리풀과 서늘한 기후의 채소를 재배하는 다모작 모델을 보급했으며 전용 보조금과 안정적인 계약 재배를 통해 토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여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 증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가을 곡물 생산량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7월 하순과 8월 상순 집중 호우 기관과 겹칩니다. 농업농촌부는 주요 작물과 주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조를 현장에 파견하여 순회 지도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작물, 지역, 시기별로 밭 관리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가을 곡물 연간 풍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판공실이 7월 20일에 개최한 15차 오기는 기획시자 결혈투제 기자회견에서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가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해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오기는 기획기간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 간 대통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종합 립체 교통망의 주요 골격 건설을 현재 91%에서 95%로 높이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8만 킬로미터의 교통 인프라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개조를 시행하게 됩니다. 농촌도로 50만 킬로미터를 새로 개축합니다.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권 종합교통운송체계를 완비하고 20개의 국제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와 80개의 전국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 건설을 가속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권 내 1시간 통근 조건을 갖춘 인구의 포괄 범위를 75%에 달하게 합니다. 또한 복합 운송 공략과 막힌 지점 뚫기 행동을 시행해 5년 내에 약 1,000개의 주요 화물 운송 노드가 복합 운송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보고회 제5차 보고회가 7월 21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당조서기이자 주임인 뢰해조가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들의 건강을 고도로 중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보건건강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 전통

0: 의약, 질병 예방 통제와 의료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권고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빈곤 인구의 기본 의료가 보장되고 인민들의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주요 건강 지표가 총고소득과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의 보건과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지침으로 삼아 보건 건강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건강 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7월 21일에 열린 상무부 특별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사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가지 정책 조치를 도입하게 됩니다. 가정 내 노인 돌봄의 필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조건에 맞는 가사 봉사 기업이 장기 요양 보험 가정 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가사봉사 종사자들이 장시기 요양사 직업훈련과 직업기술 등급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가사봉사기업이 봉사 모델을 혁신하고 스마트한 장면을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사봉사의 표준화, 직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가사봉사 신용 플랫폼 체계를 완비하여 가사봉사 직원의 주문 접수 및 신용정보 승인 조회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품질 평가를 촉진하고 가격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0: 최근 며칠 동안 광서, 하북, 료릉 등 지역은 재해 후 복구와 재건을 가속화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서 남령 횡주시 운표진 제1초급중학교는 홍수가 가셔짐에 따라 학교 교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적치된 토사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몽영화 부교장은 현재 학교 실내 토사 제거와 초기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일주일 동안 학교 안의 토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우리는 교실과 기숙사를 다시 청소할 것입니다. 각급 긴급 구조 역량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 운표지는 전력과 물 공급을 회복했고 현지 재해 후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만풍선은 자신은 사천에서 온 대학생이라며 이곳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사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횡주에 다시 말리꽃향이 피어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남령 횡주시와 빈양현, 귀향시 등 주요 피해 지역의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성도가 모두 통행을 재개했고 교통운수 부문은 남은 구간의 긴급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운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하북성 승덕시 관성만족자치원에서는 이전에 홍수로 인해 현의 도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가 모두 정리되면서 도로의 정상 통행이 회복되었고 거리의 가게들도 사례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저녁까지 1,966명의 주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성현 용수문진 반성구촌의 주민 조수평은 집에 물과 전기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동시에 토사 제거, 소독, 민생보호 등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발라태진 단목욕촌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관성 만족자치현 제1중학교 발라태진 단목욕촌 주재 작업팀의 조용 팀장은 각 구조대의 긴급 수리를 통해 현재 주가장과 조가장의 도로가 이미 개통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가 통하면 공정기계들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위험구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동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조 작업도 질서 있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련영성 무순시는 연이어 폭우를 겪었습니다. 현재 련영성은 전력을 다해 자금과 물자, 인력을 배치하여 수해시설과 주택 재건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대응 지휘부 办公실 류혁 부주임은 현재 무순시의 모든 재해 도로가 복구되고 수력발전 통신을 복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7개의 소독팀을 구성하여 최전선에 내려가 전시 주요 장소에 예방성 소독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모든 수해시설과 주택 재건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를 1,000억 원 증가해 금융기관이 광서, 호북, 감숙, 절강 등 피해 지역의 경영주체, 특히 소규모 기업, 개인 공상호, 농업, 양식기업, 농가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함으로써 홍수 방지와 재해 후 재건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 스타머가 20일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영국 집권당인 노동당의 신임 당수 앤디 번옴이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신정부 구성을 위임받아 정식으로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2년 전 스타머는 노동당을 이끌고 영국 의회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민정책,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 조미대사 맨더슨의 에프스타인 사건 연루 논란이 지속되면서 스타머의 수상직 사퇴 압박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압박 요인 중 하나는 스타머의 맨더슨 임명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맨더슨은 2025년 6월부터 조미 영국 대사로 재직했으나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료는 그가 이미 작고한 미국 재력가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영국 경찰은 맨더슨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영국 언론이 맨더슨이 임명 후 보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당시 영국 외무부가 심사 결과를 뒤집고 그가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머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사퇴 압박은 이미 크게 팽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올해 5월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심각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의석 약 1,500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에서 의회의 과반주의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일부 내각 대신과 노동당 하원 의원들이 스타머에게 사퇴 준비를 요구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스타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은 도망가지 않고 가능한 모든 당 대표 경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번옴이 마크필터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의회에 복구해 당대표 출마에 초기 자격을 얻자 스타머는 결국 6월 20일 노동당 당수직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번옴은 지난 10년간 당선된 영국의 7번째 수상입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영국 수상직이 회전문처럼 바뀌는 표면적 원인은 부적절한 집권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고 근본적 원인은 영국의 경제와 사회 분야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장기적인 정치적 분열로부터 경제 성장 둔화, 공공 봉사 압박, 높은 통화 팽창과 치솟는 생활비까지 영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은 어느 수상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집권당은 종종 당수 교체를 선택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된 것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적 다중 위기가 동시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번옴이 직면한 것은 여전히 영국을 장기간 괴롭혀온 구조적 난제들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는 외부 위기,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영국 정부의 관리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수상과 주요 인사들의 자진교체가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 관리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19일 번옴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도전이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생활비 위기와 과부하된 공공서비스 체계, 그리고 외교 및 이민정책 과제 등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영국이 현재 브렉시트로 인한 다중관리 난국에 깊이 빠져있어 번옴의 정책 구상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번옴은 수상 취임 후 자신의 집권 이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우닝과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서 연설할 때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되면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임 정부는 반드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정치 모델과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정치 권력이 중앙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민영화되면서 많은 지역이 탈공업화를 겪고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는 신임 정부가 정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초당적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권한을 조항에서 전국 각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업은 경제 측면에서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통제를 강화하고 영국 재산업화를 추진하며 정부 조달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본업의 핵심 정치적 자산은 그가 지난 9년 넘게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맨체스터 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리념은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업은 이미 이리념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 기능을 수도 런던 밖으로 이전하고 주택,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지방 자치권을 확대해 런던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업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영국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본업은 수상 취임 후 힘든 작업을 곧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호하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자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금뱅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럼 본 프로그램 고전 해설인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이 시는 시경 대아민로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경은 중국 고대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풍, 아, 송으로 나뉘며 민로는 대아에 속한 한 편입니다. 당시 주나라의 통치자 주려왕이 민중에게 무거운 부역을 가해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소목공은 민로라는 글을 지어 간언했습니다. 글의 첫마디가 바로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였습니다. 고역에 시달린 대중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의 최초의 함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초요는 다시 사회 모델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유가의 경전인 내기의 내운 편에서 공자의 입을 빌려 두 가지 사회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대동이고 다른 하나는 초요입니다. 대동의 특징은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요의 특징은 대도가 사라지면 천하가 가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동과 초요 중 당연히 대동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이 무너진 춘추 전국 시대에는 대동사회

0: 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선현들이 바라던 것은 내로 나라를 다스리는 초요사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사회의 두 번째 함의로 고대의 비교적 리상적인 사회 모델입니다. 그 후 초요사회는 또 풍요로운 생활 리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신기질의 서강월 야행 황사 도중이 이를 가장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질은 시에서 벚꽃 향기 속에서 풍년을 말하니 개구리 합창 소리 들려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요 생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요사회의 이 세 가지 함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습근평 청소기가 이 시를 인용한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초요사회의 리상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특질을 구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사상을 발양하고 빛냈으며 당이 제기한 초요사회 건설 목표는 바로 전통적 초요사회의 사상에 대한 창조적 전환이며 혁신적 발전입니다. 둘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주식이 옛사람들이 초요 개념을 제기해서부터 2021년 7월 1일 천안문에서 습근평 청소기가 초요사회를 중화대지에서 전면 실현했다고 장엄하게 선포하기까지 중국인민은 3천여 년간 초요사회를 추구해왔습니다. 1979년 등소평 동지가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초요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기해서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미 40여 년을 분투했습니다. 특히 빈곤 해탈 공약 사업은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고로 어느 정부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해냈습니다.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초요사회는 결코 우리의 분투 종점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의 리상적 견지에서 말하면 초요 위에는 대동도 있습니다. 당의 분투 목표에 따라 2021년에 우리는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고 현재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의 분투 로즘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는 바로 세종국 창건 100주년 때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당이 제시한 답은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이는 당이 중화민족을 위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부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1년 8월 17일 습근평 청소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해진 것이며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청소기의 이 중요 론述은 공동부유의 깊은 내포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모두 각자 몫이 있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지 소수인의 부유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 분화의 구도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규결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추진하고 양극화를 다로이 방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모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현대화 진척에 참여하며 자신의 기여로 국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2: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0: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일리 가자그 자치주 가라다라진 춘쿠 시태촌은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쿠 시태촌의 마을 주재 제일석이 리승은 관광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처음에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여행, 쇼핑, 오락 제품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화 몰입형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관광객이 그냥 겉만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지에서는 가자흐족의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시작했고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전승인 기록을 작성해 민족가무, 전통수공예, 민속의례, 말문화, 특색음식 등을 중점적으로 계승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체험활동에서는 춘쿠 시태촌의 덤브라 연주와 노래 등 전통기술과 민속 전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10여 개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거점과 수공예 체험 공방을 조성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을 초청하여 상시적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승석이는 마을에 창업하러 온 젊은이들이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새 주민들이 새 리듬을 활용하여 민족 문화와 농촌 관광을 더욱 긴밀하게 융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흐족 여성 레이자 마티티는 리승이 언급한 젊은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절방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항저에서 조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느긋한 삶을 동경하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그녀도 점차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고향의 민박 창업팀에 합류했습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춘쿠 시태촌에 와보니 가자흐족 전통문화 풍습이 온전히 보존된 모습을 발견했고 또 어린 시절 귀로 들었던 민속 풍습들을 이곳에서 모두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다면서 춘쿠 시태촌에서 짙은 생활의 정취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은 과도한 상업 개발 없이 본연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느낌과 독특한 문화체험을 선사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민박 운영 외에도 양털 벨트 제작, 양미지 수공 비누 만들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양털 벨트 만들기 체험입니다. 생 양털을 압착하여 형태를 잡은 뒤 원하는 크기로 직접 재단하고 마지막으로 벨트 표면에 무늬를 꿰매면 한 점의 양털 벨트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녀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양색이 교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목축민들이 손가락 다섯 개를 이용하여 빠르게 양을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목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6월의 이동 목장 시즌에는 목축민들이 이동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유목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박 관리인들은 여름에는 춘쿠 시태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알타이로 가서 일하며 여러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춘쿠 시태에서 레이자 마티티는 자신과 비슷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색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창의력으로 농촌 마을의 생명력을 일깨워 이 전통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0: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밤 미군은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발동했습니다. 19일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은 모두 자국에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이란 남부의 기반시설을 공습한 목적이 무엇이고 해만 국가들의 해수 담수와 공장들이 공격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광범위한 우려를 자아내는지 그리고 미군 기지를 자주 공격하는 이란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군은 이란의 여러 지역, 특히 이란 남부 해안 지방을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의 해양군사감시시설, 방공시설 지휘센터, 해상작전시설,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소 등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면서 미군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여러 주 관원들은 교량, 철도, 공항 통신탑, 담수화 공장 등 민간 기반 시설들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중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호르무즈 간주는 특히 공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관계자는 최근 해당 주의 6개 다리가 폭파되어 수부도시 아바스항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 교통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16개의 통신타워가 폭파되어 해당 주의 많은 지역 통신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등 중동 매체는 미국의 이러한 기반시설 공습은 이란 남부와 외부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면서 특히 아바스 항 차단을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아바스 항은 이란 해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중요한 기지이자 이란 최대의 상업항구로서 군사와 경제적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 킹스칼리지 안전연구학원의 수석 강사인 마크 힐버는 미국 측이 다리를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이유는 이 다리가 이란 남부 운송선의 생명선으로서 군사적인 후방 지원과 작전 행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다리를 폭파한 것은 이란이 남부로 무기 장비를 운송하는 것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충돌에서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아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18일 미군이 호르무즈 간주에 한 해수 담수화 공장을 공습하여 주변 20개 마을에 약 1만 명 주민의 식수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부문은 19일 자국의 한 발전소와 담수화 공장이 이틀 연속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대의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만 국가들은 기후가 건조하고 담수 자원이 부족하여 물 사용이 담수화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를테면 담수화 공장을 통해 해수를 식수 관계, 공업 용수 등으로 처리하여 사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민 물 사용의 90%가 담수화 처리에 의존하고 바레인과 카타르는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환경 문제 전문가의 관점을 인용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나라들은 국토 면적이 작고 해수 담수화에 크게 의존하며 전략적 비축 저수지의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해수 담수화 공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사회와 경제 안정에 큰 위험 부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정치 강사 록산 파르만파마야는

0: 미국의 이란 남부 담수화 공장, 교량, 공항 등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이란이 쿠웨이트의 동족 목표를 타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측은 쿠웨이트를 일종의 시범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8일, 요르단 내에서 17일 두 명의 미군 병사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의 미군 병사가 실종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관련 군사 작전 중 미군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은 사고 발생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요르단 내의 한 미국 공군 기지가 이란 측의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 외에도 기지 내 비행기와 무인기도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란의 공습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최근 보복 작전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미국 측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손상시켰습니다. 미국 측의 한 익명의 관원은 이란의 최근 1년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이란 측에 여전히 충분한 미사일 비축이 있고 그 미사일이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요격을 더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에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여러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이 미국 방공 시스템에 적응했고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동식 궤도 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을 사용하여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브라우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을 제대로 익혀야만 마음껏 즐기면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여름철 건강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메스꺼움, 심한 갈증,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체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과 의식 소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중 산소량이 줄어들면 어지러움증과 가슴 두근거림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 시에도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한낮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합니다. 어린이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인과 임산부는 가능한 시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염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35도를 넘고 습도가 높아지면 우울감이나 불안감, 충동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참기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쉬고 물과 전해질을 보충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비큐와 냉면,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식과 야외 식사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계절이어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식품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한 음식점을 선택하고 음식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식과 익힌 음식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일수록 아깝더라도 의심스러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는 무엇보다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 식습관입니다. 어린아이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끼 식사량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낮은 기압의 영향으로 뇌경색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기고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급격히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산복더위가 시작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이 당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해산물과 맥주, 차가운 음식과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뇨산 대사를 방해하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풍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풍 예방의 첫걸음은 식습관입니다. 여름철에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와 애호박을 많이 먹어야 하며, 녹두처럼 몸에 열을 식히고 습기를 배출하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불고기와 튀김 등 기름진 육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는 줄이고 한 가지는 늘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퓨린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분이 많은 음료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뇨산 배출을 도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0: 和蟠桃般。
1: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와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가볍게 가려운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피부 감염은 물론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면 알레르기나 피부궤양,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삼림뇌염이나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단을 단단히 여미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의 옷을 입으면 진드기가 달라붙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풀밭에 오래 앉거나 눕지 말고 옷이나 가방을 풀이나 나무 위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후에는 머리카락, 귀 뒤, 겨드랑이, 허리와 배, 발목 등 전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야외에 다녀온 반려동물도 즉시 목욕시키고 필요한 경우 살충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손으로 억지로 떼어내거나 잡아당기거나 불로 태우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진드기의 입 부분이 피부 안에 남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기입니다. 대부분은 모기에 물리면 가려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일부 모기는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가 체온과 땀 냄새 그리고 호흡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체온이 높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혹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 운동 직후의 사람들도 비교적 모기에 잘 물리는 편입니다.

면 땀이 적은 로년층은 상대적으로 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심하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면 로감석 로션이나 항과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집이 터졌다면 소독을 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에 물린 뒤 고열이나 몸살,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감염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모기를 예방하려면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팎의 고인물과 쓰레기를 자주 치우고 욕실과 배수구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나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과 모기장을 잘 활용하면 모기의 침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향이나 전자 모기 퇴치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반가운 비는 더위를 식혀주지만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에는 피부 질환부터 침수 사고, 감전 사고까지 다양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잠깐 물속을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리가 붉게 붓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단독이라는 세균성 피부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독은 피부에 난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나 발 뒤꿈치에 작은 균열도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빗물을 밟은 뒤에는 깨끗한 물로 발과 다리를 충분히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린 뒤 상처가 있다면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게 붓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치료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햇볕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은 화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로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자외선 차단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햇볕 자체를 가능한 피합니다. 둘째, 모자와 양산,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가려줍니다. 셋째,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필요할 때마다 덧발라줍니다. 강한 햇빛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여름철 자외선은 백내장과 황반변성 위험을 높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눈이 건조할 때에는 약물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일부 음식과 약물이 자외선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풀, 무화과, 망고 같은 과일과 채소, 일부 해산물에는 광과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와 리노제, 여드름 치료제 등도 피부를 햇빛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예민하거나 자외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 전에는 이러한 음식을 피하고 약물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또 하나의 불청객은 에어컨 병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코막힘이나 재채기,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24도에서 26도, 로이는 27도에서 28도가 보다 편안하며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땀과 체온을 살피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만큼 낮보다 1도에서 2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얼굴이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만 계속 사용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이산화탄소와 세균 농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 3차례에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면 다른 계절보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고 낮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변화에 맞춰 생활 절주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몸의 열도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짜증이 늘고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 뿐만 아니라 몸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가볍게 씻은 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낮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떨어진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사업과 학습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장 적절한 낮잠 시간으로 추천했습니다. 항병전 어린이는 성장과 두뇌 발달을 위해 비교적 긴 낮잠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로인들은 밤잠이 얕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부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거기에 땀과 피지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는 어느 때보다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기능성 화장품을 바꾸고 피부 관리를 받거나 새로운 관리법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외부의 세균과 자외선 등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와 땀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여드름보다 피부 장벽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자주 씻으면 여드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드름은 피부 깊숙한 모공이 막혀 생기는 만큼 세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세안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계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소년은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주근깨와 색소 침착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은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된다면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좋다는 화장품을 여러 겹 바르고 기능성 제품을 계속 바꾸거나 각질 제거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각질을 너무 자주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로년층은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때를 세게 미는 습관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여름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은 하루 두번 정도면 충분하며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다이어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름철 다이어트의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여름에는 운동만 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지방도 함께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운동 후 줄어든 체중도 물을 마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린 뒤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한낮을 피하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도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를 대신하기보다 식사 사이 간식이나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좋은 계절일 수는 있지만 빨리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지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나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여름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활력도 되찾는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름 건강관리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족 모두 시원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학교 사상 정치리론 과목 교사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수천 년간 내려오며 형성된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와 우리 당이 인민을 인솔해 혁명 건설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단조된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는 사상 정치리론 과목을 건설하는 데 강단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사상 정치리론 과목을 장기적으로 건설해오는 과정에 형성된 일련의 법칙 적인 인식과 성공적인 경험은 사상정치리론 과목 건설에서 정도를 지키고 혁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러한 토대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믿음직하고 존경스럽고 든든하며 낙천적이고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상정치리론 과목 교사 대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사상정치리론 과목을 날로 잘 운영해 나갈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상정치리론 과목을 잘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사, 즉 교사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발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상정치리론 과목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진선미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첫째, 정치적 소양이 뛰어나야 합니다. 신앙이 있고 정치적 견지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원칙적인 시비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회가 심오해야 합니다. 애국주의 감성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을 염두에 두며 당과 인민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그 속에서 자양분을 섭취하고 사상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방식이 새로워야 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장악하고 교실 수업을 혁신해 학생들의 학습체험을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올바른 리상과 신념을 수립하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인도 해야 합니다. 넷째,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지식적 시야, 국제적 시야, 역사적 시야를 갖추고 생동하고 깊이 있고 구체적인 종적 및 횡적 비교를 통해 도리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명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자율성이 강해야 합니다. 강의 중이든 강의 후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변함없이 자각적으로 주선류를 선양하고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격이 곧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스승과 가까워야 스승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르고 고상한 인격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리의 힘으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튼튼한 이론 기초로 학생들을 설득시키며 자각적으로 학문 연구와 사람 됨됨이에서 모범이 되고 학생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정치리론 과목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상정치리론 과목의 사상성, 리론성, 진화력, 목적성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성과 항리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투철한 항리적 분석으로 학생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철저한 사상리론으로 학생들을 설득시키며 진리의 강대한 힘으로 학생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가치성과 지식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가운데 가치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건설성과 비판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주류 의식 형태를 전파하고 각종 그릇된 관점과 시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리론성과 실천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사상정치 리론 과목의 실천성을 중요시해 과학적 리론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사상정치 리론 수업을 사회 현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을 큰 뜻을 품은 분투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의 상호 통일을 견제하고 교수 목표, 학과목 개설, 교재 사용, 수업 관리 등 면의 통일적인 요구를 실행하는 한편 지역별, 시기별로 적절하게 조정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자입니다. 파란 꿈을 안고 달리던 학창시절, 어느새 내 고향 강물 따라 흘러가고 석양을 바라보며 흰머리 날리어도 가슴에 품은 뜻은 여전히 변함없네. 아, 아름다운 황혼이여, 황혼에 피어나는 푸른 꿈이여.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박옥선 작사 량춘복 작곡의 황혼의 꿈을 찾아를 김선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무역풍이 불고 있었다. 이제는 낚싯줄들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 집에 가서 그 애하고 같이 손질을 하면 될 것이다. 자, 오너라 고기야! 하고 외쳤지만 물론 고기는 오지 않았다. 물속에 뒹굴며 누워 있었다. 그래서 로이는 배를 저어 다가갔다. 그는 고기를 눈앞에 놓고 머리를 뱃머리에 메어 놓았는데 그놈의 크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크기에 엄청 놀라면서도 착착 다음 일을 진행해갔다. 로이는 작살줄을 말뚝에서 풀고 한끝을 아가미에서 턱까지 깬 후 주둥이에 한 바퀴 감고 그 양쪽 끝을 모아 뱃머리 말뚝에 단단히 매여 놓았다. 그리고 줄을 잘라 꼬리에 올가미를 걸려고 배의 뒤쪽으로 갔다. 원래 보랏빛과 은빛이 섞여있던 고기 빛깔은 온통 은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배에 나있는 줄무늬들은 꼬리색처럼 연한 보랏빛이었다. 그 줄무늬들은 손가락을 활짝 편 사람의 손바닥보다도 넓었다. 그리고 그놈의 눈들은 마치 잔망경의 반사경 같았고 의식을 수행하는 성자같이 초탈한 표정이었다. 놈을 죽이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 로이는 중얼거렸다. 물을 마시고 나자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 다시 기절할 것 같지도 않았고 머리도 맑게 개었다. 고기는 보기에도 1,500파운드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마 더 될지도 모르지. 내장 같은 것은 다 손질해버리고 3분의 2만 팔게 된다고 해도 파운드당 30센트를 받는다면 전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데. 지금 내 머리는 암산을 할 만큼 막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위대한 디마지오 선수도 오늘은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할 게야. 난 발꿈치 뼈는 다치진 않았지만 손과 등에 난 상처는 상당한 것이었어. 그는 고기를 뱃머리와 배의 뒤쪽과 배 한가운데를 가로로 단단히 잡아매었다. 고기는 원체 큰 놈이어서 훨씬 더 큰 배를 또 하나 옆에 붙여놓은 것 같았다. 그는

줄을 잘라서 아무 지장 없이 배가 달릴 수 있도록 고기의 입이 벌어지지 않게 아래턱을 우 주둥이에 잡아매었다. 그리고 돗대를 세우고 갈고리대로 쓰려고 가져온 막대기와 돛 아래 장대를 써서 더덕더덕 기운 돛을 달아올렸다. 이윽고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이는 배의 뒤쪽에 반쯤 드러누운 채 남서쪽으로 배를 달렸다. 그에게는 남서쪽을 가르쳐주는 라침판은 필요 없었다. 무역풍의 방향을 따라 돛이 펄럭이며 나아가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가는 낚싯줄에 바늘을 달아 먹을 것을 무엇이든 잡아보자. 그리고 목을 죽여야지. 그러나 낚싯바늘은 보이진 않았고 미끼로 쓸 정어리도 다 상해버렸다. 그래서 로이는 지나가는 배 옆에 떠있는 해초를 갈퀴로 건져올렸다. 그것을 흔들자 안에 들어있던 작은 새우들이 갑판으로 굴러떨어졌다. 몇 마리는 꽤 쓸만했는데 10여 마리나 되는 것이 모래벼룩같이 로인의 팔 밑에서 팔딱팔딱 뛰었다. 로인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목을 떼내고 껍질과 꼬리를 잘 씹어 모두 먹었다. 몸집은 작았지만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는 것을 로인은 알고 있었다. 물병에는 아직도 물이 두어 모금 남아 있었다. 로이는 새우를 먹고 나서 반 모금쯤 마셨다. 배는 옆구리에 그런 큰 고기를 달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꽤 잘 달렸다. 그는 키의 손잡이를 팔 밑에 끼고 배를 몰았다. 고기는 똑똑히 잘 보였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꿈이 아니다. 그것은 손에 느껴지는 쓰라림과 뱃머리에 기대고 있는 등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보면 알 수 있다. 고기를 잡기 직전 몹시 고통스러웠을 때는 이것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지기 전 공중에 움직이지 않고 걸려있는 듯이 보였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눈도 전과 같이 잘 보였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오늘도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한 만큼 삶은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아직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겠죠. 네, 음악의 향기, 오늘의 첫 곡입니다. 차미령의 안개.

잠깐 쉬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보일 때 행복과 기쁨도 찾아오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직 노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치나 한계를 만들어서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 전속력으로 달리면 금방 멈춰서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조급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것보다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경호 가수의 물처럼 바람처럼 듣고 옵니다.

네, 알코올 의존자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학벌입니다. 나는 그래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 나온 네가 날 무시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래, 내가 가난해서 고중에 못 가도 전교 1등 했다. 네가 나보다 실력이 나은 게 뭐냐? 술이나 처먹고. 네,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 쓸데없는 소리 말라. 나는 이래봐도 명문 사립 대학을 졸업했다. 로 자존심 다툼은 끝났습니다. 네, 무릇 인격이 갖추어진 성공한 사람은 자기 학벌을 숨깁니다. 그래도 인품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나 인격 결여증에 걸린 실패자는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을 수시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명문대, 뭐 좋은 대학을 나온들 그런 사람들을 타인이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가족 간에도 무관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간의 무관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무관심이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원치 않는데 지나치거나 너무

치도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은 되려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무엇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어 아이니 중국어 함께 감상합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깊게 내려가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더 높게 올라가도 끝이 없고요. 모양이나 색깔도 보이지 않고

큰 소리를 질러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짊어지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 운전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어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임향숙 가수의 한 줄기 바람 감상하겠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只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到某日，或许会弃我而别去，总想永远地爱着你。

我又吻过你，这毕竟并没存在。人声车声开始消和逝。

有吻过你，这毕竟并不算错。人声车声开始消磨逝。

0: 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3:30，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